0: 차례 가리윤아.
1: 저 상부지. 녀디게 상부대사. 장계지 대제담다.
0: 양년제지베. 키랑게 나래 세존 용도게.
1: 수수세기에. 양 수조스녀디 능시세게. 팅을 장바랑은이게 모든큰 마세네. 인진 남아 조고유스녀디 수세. 제러 카가제제. 미스다지 신다친소아. 뭐시 카가제베데 야호초스. 셈도라. 님도 칠칼에게 봐줘르베. 나래기고 봐요제.
0: 대답시다.
1: 아지 보면 같이 배고지. 다시 제발 가시오지. 심줄러면다 봉장치. 돈도 심부디 냠도 가수미도 마요야 가시오지. 양록래지임지기. 니 나지 실력이 임시 마치지. 록래간 고코디지. 라리게지 시에유다. 디마비다지. 담시. 이지지 당부유. 마지 송당부유. 다음 시간에

0: 라냐드 어제
1: 기나니 시두
0: 알레스 다시나
1: 해 말이
2: 카디 나무디 기랑겐가 캄분유 아무리 송고도 다디 캄분유알 샤쇼 칸당아 솜라다 게체자 로지지라 고다 솜소소 캄뉴르비 그란도제 나마리
0: 란도 캄분유 지베아 Nyele Polun de Jai Sasun de Xie Chu Ri.
2: Polun Nye Jai Sa Chi Ri. Kangpun Nyo Yai Lui Dong Ching Ma Ri. Kiran Yi Gyo Gyan Xu Zhu Ri. Nye Kiran Lo Wu Neng Xin Kangpun La Chu Ma Ri. Kiran Nga Tu Zhe Nang Ma Ri.
0: Me Zhe Se Ya Ti Gye Du. Ka Yu La Gyu Gi Lai Ge Chia Gu Re Ma Do. Ka Tong Bu Xie Jie Kui Chu Ma Ri.
3: 我先去一面,落去接了King的。用啊。巴拉,看看能個月。你住個意思了沒吧?嗯,地形這裡的古的,比進到了,托馬卡路,地內出個路線,軍都都比呢,差距這裡,我。天天,樂不幹不的到去接,看看哪不少,搞說啊,我不打怪不卡的前的地方。等著古這從哪打做要人。
0: 我这从河南中央地的，你也随便你独立要买的。咱个地方亲戚，俺是乌拉人多些，你知不知啦？小时候个些你知不知？继续打。俺是乌拉苏的。
2: 空干着哩。
0: 给了，交个钱，这生意呢干着挺能多。可就不就把谁要？咱们开这个要钱，菜地要送不出来的，对不对？爷爷，那交个钱，我来我做做的。
2: 我不知道在这路上去。

0: 데 연구야 하리나.
1: 자게 대신 위에.
0: 삼리 뒤에 알아둔 거 있고요.
1: 링샤샤가 나스기. 자게 안구야 봐야죠.
0: 이내랑게 림해 봐. 락지기 똑부러 하시자.

0: polo de ni lu su na o de xia zi zao su wa re ta ti polo de yang ko yin ji mi ji gang be shu ma ru wa yang guo bo shu ne ji bu ru wa ta ga na su tou chu shu ru wa o de guo bo shu ne ti bu de kun ni ni zi ru wa polo ni lu su na xia zi zao su re
1: ne se ge la ani
0: 고조쇼스 초중 젠도 이내지 당가는 소 샤우주세 소마레 샤우주세 이내지 이게 차선란다 마제데 세지 간제람죠
1: 레세 다샤나 세체디 황파이 슈바 세체디 근데 체제 러이 나라
0: 다 세제디 다 디스워레 디 나랑 주 강주제 양볼로 라베 까베 소르데 체스나 다양 코디스 주구리 세제데 제리 계지체 디네 나랑 주 다 행기 공리 슈브네시 찬주 까부치라 땅제 오데레 직제리 디네 볼로 수수 강반 매베 너 대와라 내주와라 미생기 배야제와라 호저 대바지 양지면나 지 죽죽수주지 계셔 혼데 티제 리서제제리 타부강 주제 티셰오르와 양만비 담베 소론데 체스나야 세제제리
1: 마체스는 홍파이 수마
0: 마체스는
1: 홍파이 마체제는 람상 법규리지와
0: 네 법규리 다티 고르티 제프사체 고르 제브데 자야 말이 그래서 그 마체테스는 배비차브리 다다링 안한수 제라 디니 제단 주초 말이 마비차브리
1: 너 마체제 신백
0: 다 대루 셴바기 종리 등으로 봐. 그러나 이제 럽기 쓰기로 봐.
1: 네세. 계속 다 왔다. 자쇠스.
0: 제제.
1: 이제 언제 신집에 하고 있나? 야면은 가시지 하고 하지 한번 거기.
0: 뒤 다 뒤 공하는 주의 때 전도 망고 지라. 딱고 얘 대응하는 주 신집에 10. 얘 대 제제 신집에 10에 말한 주 신집에 조대. 오 이제 이제 제시 랑게 현재 타주 청해인 바스. 마지 제대로 좀 봐. 안 신집에 신에 대 따다루리.
1: 네세. 다시는 계란케라 볼로루야 망부르 발. 안지 셀람 차가 진쇠장
0: 수바.
1: 디 토피아게 저와이나.
0: 다 민엔차 저와이라. 다 미시 디 공대 조중 전도대 제 대비 좀 봐. 볼로 현동제 주 죽지듯 루비. 이게 루디 좀 봐. 디가랑아서 디 펑림 좀 말해. 어딘가 안 담버리샤. 딱봐 류제 증에지다. 배티 흉내가 되게 지원에 전에 이발에 수르바. 아니네 다리 섬유리 대봐. 오늘 던지 계란게 쉬어야는 시 바울은 섬유리 대죠. 버즈에서 님 오늘 항상 야고도 당 어제 뒤에 치료 디스티 장애에 오늘 항례 승리 거서 당 어제 차샤서는 밑윈 남비에기 볼로 젠도 딘도 좀 봐. 다 작게 있는
1: 샤우나
0: 수르바.
1: 샤우창즈바.
0: 샤우창래 다 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밑윈 남아 저래. 밑게 남아 저래.
1: 아네. 아니 뒤균 다 창사대 미크세인.
0: 미죽지래 대.
1: 미죽지래.
0: 미죽지래.
1: 아네.
0: 대 미죽지 뒤도 봐. 다 야마 미지도 좀 인지 미지 현재 봐 러브래.
1: 那些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
0: 我们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人的人是一个 上半场打下半场，那是。当俺们说的，吃个吃下，说那冠军、季军、亚军，他的业绩呢？俺他们你不输不输？他俺们说，他们这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
2: 监督就差别，对不对？这单忙去，俺送不得，媳妇提这个吧？这提那那送不得，当然是就这么，光送不赢了，是吧？这媳妇得这单忙去给提这个，这个做强的，啊，就用这个做强的，有时候组织强成的这个。那是。好了，
3: 下面提提这哪个呢？是你们都杨家光给不是难去，这个名字看了，老早是难的。波罗英巴，球迷。
4: 波罗英巴。
3: 球迷，
4: 特鲁巴，边裁。
3: 更去东瓦，铲球。
4: 苏尔伯，角球。
3: 苏尔伯。

0: 피게. 저리라. 기랑 주거디 쇼유베. 응니게시라 세비기. 계속 나다 띵라 기랑 생각할 줄도. 생각 권도 나고 유승도. 네. 잘고 붙이유.
1: 오리라 감사. 마차고 좀 멋장 대이.
2: 잘고 제모에.
0: 강북 권도 진행시.
2: 아, 네. 감사 감사. 시다. 지나서 오늘랭아 루딘소 섬서 코엽라 비리. 멋있잖아. 네 지나서 투순쇼 찌메.
0: 섬서 나머지요. 켄도 섬서 나머지요.
2: 아. 당도체나. 네 정신 네 차비 제라. 권도 공사 직접 와 삼쳐. 제사 지무디 네 체유. 시다. 디펜 톱도 길. 디펜
1: 톱어 좀. 교주체야디 통매 잡고 내고 조그리. 이내서 용을라 인지 다우리. 마세 계란게 다리기 교주체야디 고고 가르위 나라.
2: 고요콜라.
0: 어. 계란 강부디 소주 교나야 가리나 소리.
2: 아, 지. 네 부디 니 체도이. 군이게 강부디 체도. 인다 작리 접체 마동원에 아르디 금이도. 这点确信他今天写呢命为出家那些呢能没出点过的我呢干了靠不多啊不见面能没送别康伯的穷查下谁不穷啊啥子你给你康伯的呢大得的这苍漠口味再不全的民都是给我呢大罗出去他是脸上苦你给你大家的接不通的我呢孙姐 果然是不要用的。现在老大姐姐，看不得手续给我上去，听闻落了门铺卡的人呢，他的手续也被搁不到对接，怎么他就去这院？
1: 郭翠说，他能看不得那对做出我嘛的，马赛这个用。

0: 내 추종 아빠 같이 나비.
1: 제비. 추종 아빠 레다 제그리 레다 제다 용기 있으기. 어지 용기. 자, 요배.
2: 어.
1: 비게시다.
2: 셉시스. 레다 제그를 함께 진다가 손도 썼어. 어, 지모 장라.
0: 아, 감사합니다.
1: 어지 커피 정말 참이죠. 자와. 사부시지다.
2: 然后都记得撒回去呗。大兄妹，哪里呢？俺都不记得撒通啊，是。都是那，这款路路呢？天天俺自己出去没得呢。这是。莫
0: 顾小丽啦，我们就自己跟着吧。
2: 今天俺通知嘛呢？俺就无了，来这顶也还可以。今天就吃苦呗，来这地，你也来看个下，天天来个吃个。俺就那个团大的，今天就。

0: kinzu nang gi gor di rang ba la ge ngi ni lu sun ju tan de ne de zo di kinzu na le mi meng gu che kang bi jin na cho wa ge gu du kap zu xio xie zan tan dang a kinzu chang me cho wa gu gu di nga xian du du ma se cho wa gu xi di de chen ne cha gu yao che tu ba
1: ki rang sun be ta ge chang bu xi ne nga zo ro ma hu ke me zo di po mo ni da jiang chen zhe gu yao ji xie zan Pomo kusimbe kuriyu chun sengbi. Masi pomo ninda tsarlu yungu yu zang. Pomo ninda pambu nimbdo nyehanchi na liye deni yungu ba shi. Jeta nye zho wala, pomo surdu nyehanchi chun sengbi.
0: Yunga.
1: Nye sande cui de, ngani gichi chun. Murangla zho xinda kemi du. Nangi jala tsarso te zu, xase sachi chun zhiga yore sigi.
0: Chen rang.
2: Rangla zho kari yo.
1: Nga kiba kyo xiri, kim sanchi chun zhiba. Deze cui de, zho kemi.
0: 哼哼，爹爹让爸爸养活起这些年有几日？哈哈，爹爹说，对军父母做三代大多是个要事，对军啊，吃了两个国考的钱，过年妈妈你来，咱们去当过年的。啊，都是的，谈的三六幺五嘛单呢，军队检查别急了，绝不给你去查不打。去咱谈的三六幺五是单的，错爱多了，得不得买不卡多？看着，既然给爹爹送对，你也三六考嘛送。
1: 계생아도 옛날로 좀 됐어요나. 얘 통구 여자 아, 삼로콘도 갑리. 아. 나리야 때나 티외 야우여리. 이내랑 발라게 캉바다우여나 킹이다 계지치 숨기. 폐지랑 그 중부 뭐 깊치리 공유규리. 시회 가려래. 탄데 캉부디 중부 말다. 도스나 도스네 키나니 옛날 셀라초가 필요. 셀라초셔러 캉베고르데 세비스톤도.
3: 你这三把鱼，你了家和了连钱我请买呗。连钱的卡就嘞，给能买些。我就拿个大三千就送咱退给拿了多些钱的嘛些。我呀，他同意。小叔，自己给了呢。别的，不了别的。燕儿。哦。燕儿，叫嘛头一次的。
4: 老杨呗。
1: 啊，这我老大，今天让别送。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숨라 납디레네 페베
1: 십신 여업주 장대 잼 가르자야도 나가 여비인
0: 려스민둘라 장팀피에 려지 신부 여마르베
1: 주도 니제 제가 가자가 나대 조선당가 여비 랑총게 년이 바면 봐
0: 겨보죠 소유도 뭐 옆치 그러베
1: 쟤네랑게 예전에 우유린지 여지 봐 뇽
0: 되되되
1: 뇽
0: 피게
1: 뇽
0: 这马桶嘛，有可能修着。哎，哎呀，还是开车的，听不到。哎，哎，娘，啊！别说多没，听我家小姐，就用来听不到。既然给土捏了泡面，老子吃这么个，我努起水平呢，现在可个不得，他们这些土人，既然是的，得蹲的。
1: 我让徐大宇。 장게 치대 게임을 겸 용어도 왜?
2: 지달라.
0: 어.
1: 더 도지 이게 그게. 뇽. 이. 이. 뇽. 이. 헤이. 老李
3: 대매 했다.
4: 하고 오면 줘. 가게 과야 민도.
5: 괜찮니 수세 나가.
6: 감사. 강부 차고 있는 얘기 차급장 대인이나.
5: 어라.
1: 我姓于，第一款我最困难最轻松的最是下坚持学习，什么忙不会，顶着阳光能给，特别过小李家安给我做学习，姐妹们给我别个家比，看上了坚持谈恋爱也给，看不晕了。巴里奇，
5: 我们说俺个两现在有坚持谈恋爱速度没多，看上给我做题，刚开始来我妈的，就这个么用，看上给李三看困难那个有呢，看我说最久不用的困难最轻松的最速度的工作的，把他们给到，看上给吃苦肯定难有呢。就做俺坚持吃个样样的，看里面年轻的过去么多，马上俺谈的来个月，坚持谈恋爱速度么多。公鸡长了，王木说王木说，俺最坚持谈恋爱的这个里的谈他妈是，
1: 看上来肉毛拉宽一百，
5: 毛拉哎，婆们让给姐姐顶着先餐不米多啊。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kirangke khoju thes kam kase le go mari thuju kam yo kirangke li sang khang khode na go ina khang so chu gyo bi no khona ju kim jang ne thes thes thes gung du ge thon do kirangke cha khu gyo na ji
1: cha ga yo ya ti kari me nyang won ne go chu mun do ma sa nga thang da le go yu je je dali che thu mun do
2: o ji gong mo su gong mo su ngan ju je je thang ni che ne chi ri de thang da ma ji
0: kirang le ro mo la khong yi be
2: mo la e po me rang ge ge ji de xian chan bu mi du a wei xue ba ba jie ma xue da 교수님한테 러브세마 제봐. 디데스 용비이너 구셔 메베스로스도가. 더 너무 퇴진 지친 뒤유너 휴거 뒤지스는 그제도.
1: 퇴지스는 마리. 진짜 뒤에 당리식 메이킹나 이로테.
0: 꽁김장라. 꽁김장라. 진짜 뜻답 됩시라. 유키랑게 아 차로스난다. 꽁김장라. 감카시스리. 꽁김장라.
2: 네, 뭐랑게 진짜 당리지로 재는 성비. 딘제 제비노 응아줄레 가편도 요르버 딘제시 녜모랑 러고 교주녜 로교
0: 광모소 조지베 발리드 승이 이제 거 유순제 랭게디 로보톱 게트에주 응아줄레 탑시민도
2: 야면 딘제시 괜히녜 러고 제나고 아 응아 뒤주도 주다 딱다 등기 저 리락시에 발리주 녜모랑 다 깨치시
0: 영아
3: 터제나
0: 터제나
2: 야, 야 수다.
0: 영아, 터제나.
2: 괜히녜르 디에 토스드 아.
0: 영아,
2: 토스드다. 답장나 추유. 괜히 잼 채워 마지.
0: 레스 레스.
2: 되다.
0: 레스.
3: 아, 자 올라.
0: 터제나 자라.
2: 나 뒤주 더 줘.
3: 야.
0: 레스.

0: 치워시 군이 야단나지 한나가 미수에 레게치도지 개 노메바 시라사든 제 최고야 두에 럽세 마체바 녜도 빨리 치지르체 돈도 노요 말베 군저 제지 최우유스나 녜 인지 케링우르베
1: 리리리 장게 셰프 타흐시
0: 디테라 군이게 등기 용양암자 사차스기 이내 우지게 랭게 제자 탑시 맵자
2: 계치슈딩아 레디 칭메바 나진지치아카제
0: 제사 니에드기랑 시호삼추 조리라게 세바균피기 리자허로로스 참무시 균지에 니모카세지 야크는 나메 숨기 공게 샬룽란지신 교시 공요지
2: 룽란비기 세메
0: 공게 은이게 권에다주다야 베드구슈샤 도동은이러 돈토제 권다슈기 숨기 리상은 능미 되겠어. 문에게 제시해 가고시라도 마세가래 가수유네. 은일 땅부 치아유리 이내 조리라. 니가 고랑 부소자 그때 땅부 나고제. 문에 제나 조리라래 자긴 토부 개미도 고랑게 능미 되게 기부세 대규 총동 공사. 대응 아주 김장 제수 주국이 린다시 수입 말베. 아니다. 야 망치소 아 小환 망치소 아
3: 도제 나자우라
0: 是吧 젠마치 젠마치
3: 자 신부시도
4: 자시디 신부시도 젠
0: 망치소 아 직체는 아주 小장게 지마이 괜히러 로고치다스 노하버지
3: 디디 인과증
0: 워시 别急不急 니 괜히러 알아실린가 진짜
3: 메메메 아자우라 메메메 그런데 세세 도도치 도도 알아도 보이는 고지게 갑교는 거지
0: 내가 가르쳐 줄게 알아도 두바시야 가르도
3: 아지 마든 돌이 약 채우러 봐 피다자 올라 제가 채다
0: 니에 전에 랑도 대부치 안주 숨게 마셰비는 수신 그래 제 마셰
4: 그때 용아리 아자 올라
0: 수다
3: 看那座桌子去修多啊。你打小家你们都说的。我们是个金家了啊在我老婆身子跟谁来都。
0: 呀小大你打。小大你还说谁前两个子哪个子落铁。那七不下下。
3: 你打你打。
4: 你打你打。
3: 你打你打。
4: 你打你打。

0: 哦里拉，哎，呀，别的，修的，修的，给交了，修的。啊，俺总阿不来上，菜阿啥？今天你也不有没？谢马上。要我多。差个这多了。南大米多，南大米多。刚上的最低，广大学区的阿姨，特里去那里的学姐，堂哥的母说，去那里了，广大土田学艺。
1: 你不得，我那时候前几天的啊，看过数据就不要给车水的点个钱，你也不用给看过数据就不要没存钱是吧？我主要现在开门，你还记着我工资吧？假如我去学，我怎么再开门？
0: 이내년에가 대생마시. 니에데라데야 무튼 셰비. 니가마제 하린. 아피게 규르고 데비. 사치 준달베는 콤보미도. 리자 니랑시오. 라라 캄보 소르주 부콘네 원스 하제비. 돈더랑가 아차긴데 과시. 마랑 추조 손자이. 추조랑손 데 요르베.
2: 다 주샤. 뭐 처음도 그래. 캄바 소르주 제비야 캐린 사자. 그래 속고 유메다. 그래 대고 유메. 차고 처먹 셰리 냥고래.

0: 喂。
1: 그만
0: 망고 드릴게요, 제가. 나 개치세매.
1: 아, 조금 좀 더 세우세요.
2: 정말 왜?
0: 랑아 개치 야우제 신 증시베. 랑저보다 제마지스 럭부도 왜?
2: 니 대신 개비. 고단을 럭비. 오늘 랑게 녀 카바 말이 미치뇨 메베.
0: 남주 녀바 마딘 증시베.
2: 녀 남주 녀보 카투 대초. 녀 랑 개치 야우제 신 미도 왜?
3: 정예원.
0: 我必须了用不得，让没给不随送哎。
2: 当然，咱们肯定有那对不起。周叶文，
0: 我
2: 那个来客气，看这个。

0: 여보, 그래도
1: 야호시드
0: 我这对女婿罗吉尼的中民都我这大不来个团结总要一下让了其他有的呀家去吧今晚看了生意哦大大的出国让李哥去的预备今天来个的来这能行永不满个有马的嘿来给我们先永不写上一度永不到此上的啥不嘛他来永不天不要这让这么下去不都
1: 조인다.
0: 영화.
1: 감사. 고주고니 다타슬로로.
2: 레스.
1: 터지.

0: 저 전화 걸어. 저 저라 할 수 거래.
1: 레스 레스. 얘들 고쇼. 레스. 小秋子 봐. 영야 공부다.
0: 저. 나 제발 군대다. 小海 저 와요 마시. 미즈 김자 경에 송자. 라마 제위는 전부 주소르다.
1: 他这一次张小雪让我印一段桥马的七里月被非洲的给团中人啊矿子上面能没切多干了一个面试大的张哥可以第一面吧矿子铁腿钱他矿子拉不干净的一个人没有不不啥样拉不干净的他们塞不到钱要么的我你怕了矿车钱不远哼矿车钱不远是用啊就特里阿迪德于上龙地你还敢点了学会那这合同当那这合起那些我的印记特里小孩自己给我

0: 오늘 소통 말이야.
1: 소다 통그래. 이네 소배무디 니규라고 니네가 요르다. 근데 전에 수린요 말이. 어.
0: 아저 올라 터질라.
2: 小秋, 지부딘这里用姐, 둔다카리요.
0: 아, 자급장라, 계란통도 어류로가 고유노.
2: 고고충?
0: 어, 니에모저, 펜무탑차스. 제자, 용보사토야미도, 댕문 계란게 수약을 내야디, 알링기.
2: 이내 小秋, 디리면가 나르랑 겔라게 랑아 주념도 레가 제주면 송고도가
0: 니 겔라티 체시 민고 신바마도 이지켄 능마시 제상 겔라조 토선치 와지 토르 샤마나
2: 어 게데 성부미도 이네 랑 쳔부 디데 샤네 공게 레마 토모 가리나
0: 겔라스 킹마시 땡고 차고 심어 교다메 교지 나고 화담시 제상하고 얼 수 있음 시호시 오늘 전 얘기라 10대 10표시 공개 로바시 차베시고 레카리 내능다요 마시 제상아 다리 대용제 기난 일지 쉬하시 기난 이게 니게라다 님도 셀라 쉬러 쉬아이 니게라가 셰신 나베시고 레그디 렌트 호시
2: 小秋 장디 흔히 고요 마시서 오래 닝고 쉬워리서 오래 레그 셰바레 공개 못 듣나고 유비
0: 디디 인고죠 니게라 삼자 유베시고 레그 제도 마시
2: 年前这个日，让跟我做单你们来钱都有呢，可能些那单这个日，让给贵这些的。
0: 用啊，我那钱你也给了，没要回去不要去，光在这些上面学过，同多给那做做不能个事。
2: 钱呢，我你固定的。
0: 用啊，钱呢你生意光在登记属于，给那你退税用呢。
2: 让妈那单多啊？
0: 啊，谁那单要嘛？什么钱收入？
2: 我是小秋，让给那花你不要的。
0: 어, 니에브라디 알아도 주리.
3: 小秋,
2: 小秋.
0: 아, 자급장라 아자우라, 피해배.
2: 아자 야구시키유.
0: 아자우라, 젠남 비교 마시바.
2: 랑치도 가르쳐 주네 지인다.
0: 대지, 니에게라다 조공조 사과다과 사시 대피리. 뒤주디에 코나스 최배 가시.
4: 坦坦地坠落，等他下面的电台主播去。他们没想到要这边。
5: 小江，你去呢？开江哥巡过吗？去，开江哥有吗？去，看意思呢，欧拉工作你也天天学擦。坦坦啊，干了修过衣。用啊，要贴，要贴。多学啊。干了。儿子小秋，让伢回去来学，叫欧拉的菜还有的。
2: 可是什么同三民族？对了，阿拉欧拉族有想的，说别的，是的。嗯。呵呵，这么些啦。嗯，今天开始吧，吧。小秋是当地的，给咱姑叔带不买不着。接着小江的你请俺家宾，同到接俺女婿，得是的。
0: 对了， 阿拉第一个是的。
2: 哈哈哈哈哈！
0: 我好，我好。哎，俺这叔叔开业，爹，主持人也要上场，光能嘛的。用啊，现在俺这叔叔多久？阿姐，我了，请我请了，来修的。小舅妈，他把这个机器，三三三十几的。
2: 당고 라오시에 계란을 터치 쉬고 있다. 계란게 기주 야구 디레시 속여 나자. 나저 피해 쉬우시 도와줘.
0: 어. 지지지 다시. 계라 매비나 나 단테 디레 화치어리.
2: 디지러 모두 라오시에 계란을 터치 쉬고 있니. 小秋给俺最难占最累不是的，俺最努力学着，不过得有本事开出药嘛是。弟弟，你我有事去了，光打输个人打。
0: 看那嘛的阿姐乌了，对。
2: 기란 투제스스 디제 심벌아 이다
4: 심부 디제 도게 아
2: 초시게 제가 키스다 데키스 알아 약사 디제 할 또 스고나다 이다 나나니 샤타스 군도
4: 오네시부도
2: 오스도아
5: 치모셰라
4: 아
5: 드링은이 여야디 쇼초다 유리 냠네 자치도니
4: 알아도 전화 시다 시에 말이 알아 돈도
2: 용아 용아 알아 주도 알아 주도 시다 시에 면다
0: 인다 인다 인도 이다 이다 샤타 이다
4: 인다 인다
2: 도다 침즈
4: 텅고
2: 도다 침즈 텅고 도다 침즈 텅고

0: 마고디 대 춘이 허베.
1: 小文, 小文 여배. 小文아. 디디랑고. 디디랑고 집 용구도
0: 돼. 디디랑고. 또 대 춘이나 마음라 죽인다.
1: 라규. 러쇼.
2: 나이 동기. 아, 돈도 동기.
1: 让雪姐给我走，某个让俺许多钱，某个钱，让小江许多钱，许，迪卡尔萨贝尼迪欧老郑，让雪打让给俺哥打，老郑说打，
0: 怎么了？你的，
1: 铁土鸡你松，你的，小文，顾客等自己来，给我你的。

0: 小将。 아지린 가르고 연구 있나? 하르츠 고연구 있나? 놈스 고연구 있나?
1: 아지 라우 먼저 레어치가 주니리 잼당반 피니 마리 남성 하르츠 내 집부리
0: 알레 영아 영아
1: 더도랑 니야 타미야 차고이 디바르게 규체 마르베 디바르린 체 가지가
2: 니엘은 비우쿠 쇼게 내 워수 마르베 닝제르
1: 아지 다랑 Parke chasuwe, nga te lege chigyu, rangka nga nui kiki, nye shio tingyo chip chip lin la, chiso tosne parke pta, ele nye di nye shibshi che.
2: Nye ni chua mangzi pa lin chepi na, ta nye mangu yorji. Rangke gundu cha gor chukwa xie je de na, chato ka mangtao zuri, ta nye shita yo ma ji. Nga zui tep ju sham je, gang nye ne chu tep che uri.
1: Yunga, se yungwe le su na rangkar chen na nye shio te che cho.
0: So, you're a little bit of a problem.
1: 多次的两百千块了，看的点不少的。那咱们，这里这个差数呢，你也没直接去搞当。那么这底细节，你多少的？Yes，你先说。听我给你了，屋里老娘啊，拿三句推把给你写不赢，给你打七打。Yes。三句个啥子的？几千的点是？哦。说我你看的老姐，明我出马送给七等个银。
3: 하지 섬세히 하고도 도제나
1: 디 춘주다 저와 여자 녀들 삼담이 란쇼다

0: Lengge Gungamsa. Kirangge Nidu Dijijir ya Samdanyu Yuwe. Chuchiku Yine, Damya Dijijir Chorona Yoyu Du, Sengyu Na Gubgubla, Rinyi Xiaoyu Gubu Suwada, Gubgubla Riju Ji Sugu Yoji. Sengyu Na Shedan Di Nobu Jibesna, Tiongwe To Dinyi Dene Jeng Yoma Ji. Lezen Kumar Ngan Zui Rinyi Xiaoyu Gubu Gor Shebi Yin, Tarik Lezen Na Riju Gor Shubu Yin. Riju Siya Di Kichung Du Yigu Na Tumbe Kukwe Jaji Yibada, Di Jir Rigu Yidu Tunggu Yoji. Chaujar Chenpo Pabada, Kangya Shuwam, Gakzo Khashowe Gopsu. Chulo Chenpo, Riyipu, Damya Sapso Da, Dushu Nyamdo Dijie, Sisu Mangbo Dube, Chulo Chupo Yoji. Dor Dujie Jik Shubi Yina, Riyu Siya Di, Damya Da, Do Dibe, Chulo Ji. Di Nyurze, Hajangi Gopada, Shukta Dibe, Hajangi Chenpo Yoji, Tepo Yinchin, Gokta Dene Yoma Ji. 让这几个给 日剧给女子 Q2做的 混入到弄墙给日剧为主的 北下下面的四川大云南 人就甘肃 从文所知 他的给丑中的事啦 我也不 萨布松忙为 查家的亲不婆婆姨呢 日剧切个有事 他关注一对 下水切个居所 查家的不足切个 日剧样子听过有事 北下下呢 甘肃给 竹区日剧他 四川给 应秀荣给 日剧所呢 苍面哈国为 女子特别为 必须记得 让这几个里啊, 日语给, 西宫切我的, 退毛啊, 多数切我几个贴据点有人, 日语给女子策不, 哈江切不约咱, 今年, 第天门, 创作堂, 熊人, 三不所, 蒙西之贵, 多了我的, 各部心里啊, 甘不卡线啊, 超容别听, 甘有无有人,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堂里啊, 有我东部语文马斯, 各部这个嘎姐, 美剧里啊, 出了听过有人,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미르 철시다 철로 큐니 요마지 제자 미니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딤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난네 메워르기 자단 자외 우주 침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뇨 마치아보다 추나로라 두수다 담자 망부 제우여지 슝람기 쇼니 가과미야나 땡어시 윈치웨 리주 튜슈 유사 차자치부 법에 지에라 리주 튜니 여지 능주디리 튜친 아 리주 튜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토순 칠기지 치고고 여지 계시 아 리구도 유베이나 리주기 닝가 체베 겁라 체문니도 리구기 쇼니기 토사 배고블레 초슌도 퀴퀴 자와니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게 경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토 마리 뒤종소 세번님제 남자 큐니 지교 마리 된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윤이 뒤 뒤도도 공주치오제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를 예사 수조오지라 대가 정주 튕고 제보다 야나 체긴 유신 두단 세바 예사 수조오지 예사 수디 유베베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윤이 수제 세브 수도 고지 정주 뉴제 바르다 니시 딩규 유베기나 지레 개베 체도 년가 인지 제도지 리주스다디 베준기 창사를 보베 추기 쓰시기 뉴스지 딜 루부 정신 치워다 도수 침부 요리 창매 계지된 데 세븐 예고버디 우주 침부 튀는 토살추 제소 딘자 군기 지질 쪽 지부디지
1: 땡고 뒤 튀는 게 무시하고 지 징게나 록세 튀는세다 발란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지조 세바다 징게나 메타 로 쓰라 눈소피

0: 하사 찬용로 창 조주예 신비 모조 루가시키 겐괴라 체니 사바식 조치유 콘즈 게듀 체베 간에 미타와 카데 조급 정리기 메지텔 짜르도 짜탄 체르도 조 된티 제네 리온 편종리 제나 론데 카르데 세바 젠뷰 수주이
1: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2: 乘客请正式登机，请给你进行全程30分钟延站，地板根据学。

0: Sibolengye, lupu de na, senpuki na, lupu de. Nabalengye suyo, tanda si jimbati ni, pyo rangyo jo chwe tiang dedang oyun lianga ta, pyo jo lungchin nyanchi lego ni nyamdu nyerbe, dedang lo suyo chiti li zen, dedang pyo jo shep teri, nga li zan su yunga bian zi ye, tenje zu debi baga su shu. Toche na, jikyab shu si Jinping ki, mang yong ki dedang mian na, cho yong ne, yong zi yong mi si si ta, rengi ki dedang ni, su su rengi ya ra lupu si reje su mnen si, nga suyo su su rengi ki, Lusim de Danda, Susu Yenu can Nami Punjik de Danda, and she Mang Yong de Danda, Tonam Mansam Nan, de Dantan Bata, Digi Dembe Kimchi Junguru, Mutu Pesanangu. Didimatu Hasatong Jim Guan Chu, Nizhi Mungo Chunzin Dinegi, Bumshu member, Gansin Wanga de Dishule, Seju Lam Dungola, Gantishu Yen, Samekasunaro.
1: Tirin Wang Langi, Neto Suri Shiran Bata, Tenga Yongi Juri member Gajuba Shimbai. 공탄다 타서종의 천관추 내양군과 춘진대내의 주진다 중화군과 수리현소기 종내예라현소기 급순배 균례우윤현강기 우윤 임고맹급례지현소기 코주코제연라현소기 우윤 중교수주롭소기 조미 표의장교종기 대단생리협대칠례캐진소중기 고미 표의장교종기 시세지배최대협주남자다 표의장교종기 시림뿌리협주토담칠례캐진소중기 고미지에기 갱시시윤라 콩랑아지소 개용기 아이즈네 곡주 문드 미게르타 장용종기 왕부견쟁기 비드나다지 개문드 미게르 종용기 내야 문고다 춘진 태공기 문드 미게르소기 시지 천년도바마세 SCI토 제송송 변용식 개난기 리숑 튜디토 제송 줄하장 변용배 리숑 심주다 튜응역의 랑린 뇌부 댐배 选기기 칠레 캐버시기
0: 장사디 근데 슈레다 남경 아주 소유처라 아주 수준이네 돈의 수입이나 장사생이다. 이제 인지 그렇게 집으시죠 봐. 와 이네 비주다 등고로 봐. 다 이네 지 대단하게 가져내 수입이나 장사되다. 이제 역시 좀 방야. 맨날 지 수준이네 나를 송고래. 창린 예보 군기 교자지도 세버상 뻥 소문으로 봐. 역시 좀 빵고래였어. 이제 인도기나 대단하게 가져내 장사되 춘진지 근처 전야이나.
2: 다 장사 되긴 글라송수 거야. 니 많차 뛰어리면서
0: 다지.
2: 단다 zablin chudin zanzu ki chik chara sinye de karar dosu na mii sukule ya nuye ki ta dinda shi tuu ki chajik la zigo ya ne. Dindu zani karar dosu na chara inchi minji ki chunzi yakshu chung na tuu mogo na tuungyo ya maare. Kasi tuungu chung na nima chik la ya ta chik ke chunga. Ta ke chunga se nga zuzu bab kumara baba na bira tabu la cha shaba na chik nima chik la ya dizu chik shibjang abju. 두주지라야 맞다. 비라다고
0: 제. 작담직이 맞네.
2: 작담직. 작담직 확 들으시래다.
0: 어 봐라.
2: 작담 차디 있는 딱다 디즈지래.
0: 어 봐라.
2: 집경 납주다. 양한 저 군둠 알아다 불체잖아. 깨다. 납주즈. 아니 알아 까부든다. 아 까부 임바나 지 납주 야나. 디 나로기 지 두데 틱주 토아요나. 숨주 디즈지라 천지지 거다. 나는 법아 춘주든다. 간주지라 동의 여 말에.
0: 아.
2: 난 학과 동안 주지 부구 춘춘다. 야나 주마. 대신 기지기 나도 부고야 아메 오마데니다 야나 카르투스나 대외랑 신기 나서 보온 좋게 믿으스 한 차라 대외 동주여 말이야.
0: 아. 다른 게 세시 주부디게나 춘이 대비고네 샬라 추야다. 안지 동자 동야르 바게나. 춘이 대비고네 샬라 추다 당 알아서 비루 소아리 비도네 숨부이네 지 가소레 님지게 똑제사 단디 다 주도 하고 싶나요? 그러면 쇼게 또디 개벼 또는 시 소스르 바. 닝군 또디 룬벼 또는 시 사고레스. 딱 직 공주 또디 양치 장부 또는 시 사고를 똑똑히 세면나 쇼게 주치부터 사야 닝군 나가 편숨 접어 다시 관다 뉴뉴 다 장부 또 스디베 주디에 버발
2: 제
0: 두 배스로 데 주디에 버다 아니 제 가소레 장사 샤스로 똑똑한 제 세난 관다 녀야 손자 수군 넓이 부여 봐 지디 디나 남도 그지 나네
2: 디 당부대 가르도 쓰네 단다 게라 송이 다그라 하래 간주 님이 지글 야 또디 숨 사이 대장 개침부리 아니 직니 가르도스나 도디 숨사고바 디 나로레 게라숭 바다라레 가르도스나 만주 쇼토 기치단 제브나 자제 숨주니 숨주 소용아 주시 아니 닝군기 숨주 소용아니 십주 주시 곤다게 아니 니슈 제행아니 숨주 주시 돈나 가르도스나 만주 세븐 또 세베디 나로레 줄레 곱셰 제브나 쇼게 숨세 닝군 시세 곤다숨 딘데레사고 다 게라 단다 송송한 저 쇼세 데디 나로

0: 이제 가르레스나 나주기 주마다냐나 카투스나 륜간을 최대버지리 미럽니 미럽 제제 두 세제 용조로 디지그레 니네 가르투스는 쇠버담 그리 인지민지기 즉 쇠버담 버나 직니 조화 첨부 니네 가르투스나 즉 에 숙실해야 만의 디즈 기바요 디즈다니 에 지그레 다디니 디나로 간주 망접사고에 대긴 권을 주비 신제당 업제당 대중 간주 남주 뉴타브 대중 망접지 세 다 뉴뉴 사이에디 나로라 학과도 니 대슈에도 조데 뉴뉴 사이에디 뉴뉴 사이에디 직 가르도스는 간주 레뇌 체비기 대긴 시유에기 에 간주 셰브리당 대조레 디파피비기다 양 레뇌 체조근 단 간주 디요라 그러세 에 사가나로 그 뒤줄에 망부시 레뇌 챙겨라.
1: 얼마 지세? 뒤줄나로라.
0: 뒤줄나로라 망부시 눈다 낭자다 차 망부요. 뒤인들잖아. 뒤줄이데 강용용치.
1: 아, 지세 담두여 봐. 담케.
0: 담데 담케보. 딘다지 그거리.
1: 됐어.
0: 예, 권로시베 답데도 그 이날에 하나 먼저 잭팅당 즉 쇼작 툼 잠조기 덥제도 녀도 먼저 딘산 딘다지도 지단 제면에 비기 침번에 뒤줄 요메르 좀 싶다고 말이. 이날에 쿠이나로라 시에제 시다요리. 즉 뒤줄 요리 니니 쿠이나로라
2: 초주그린단디게 팅튜 차도기 계좌 지회 사제리탕 시송 세리 망보나 머르웨 뉴제탕 주송제소 제그르키 직뒤체 개와마세 타통 네부 직신도 망웨 포아탕 규메 처분기 돈용라 과긴스디 포아탕 규모소 주지 말라기 니시 총웨 니가여 시양 7세기 윤조 최대라 남미 자원의 지미종 태양 치세 총강 망부 탑장기 최대 하장기 초보인바탕 세리기 급제 뷰세 셴바 세리 쇠바 민바 윤조르 요체 두세 지금 미당원 소기 내둔 개캡도 유비 퇴차 정신기 금의 년세 중원라부 유
1: 아 세식 개부디 좋아 세식 개부디 나로 차샤비나 집에 도마 배주 다야다 아 세리 초라만 다세시 도알 다들 오늘 전 개집 쉽지 않습니다 지도를 배주 다야다 지다 망설 금지되면도가 아주 민거주든지 가서 님도 갈라세네 소소스 퀘스다 도마 비슷한 걸 봐. 봐. 소소스 님도 겸모도 집에 도마도 비슷한 양 용료도 봐. 다디 지단 전 최대가 된 시에비나 하장 개 좀 줘 봐. 근데 세리 졸라만다 세리 다지 미주가 된 시에네 대단가 된 시에네 세리 졸라다 된다 도주 줘 봐. 근데 네가 남들 이렇게 되잖아. 어,
0: 디레가 당부대 인간 주다 지 대긴 디니 람조도 이게 돼 세리 기 이나래 가서 세주 기 안 당부대 가르도 쓰네 된자도 갤렌치고라
1: 맞아 봐라
0: 된자 갤렌치 두자니 아니 세리데 최대 장마치 그거라 다 난주 남균 대긴 갤라송송레 지 남균 집이 투마이 나래 디줄이야 나와 시작이야 말이 이날에 가르도 쓰네 나자 망부지 카나로니 마 펜줄 그거라
1: 맞아 봐 소수 내 내도다 내부도 겨져 봐
0: 제 학벌 동안 또 대결이야 요메 로션 간주 시그레 단다 난주기 포하기 난주 상고대야 직 동기기 붙여줘요. 다디 미 망부지 나로도 학벌도 미장 미장을 된다 연주도. 디기 부대 주인부 아니 포에 나로 대변나 아니 포할이야 직 목부 차이 당연하 그래도 쓰는 포위기 제대나에 소리된다 차그래.
1: 티저도 왕문에 전 카칸 좀 주제야 야구시 나면 도와.
0: 이제 다디 이날에 그래도 쓰는 게라송수 소지 나로로 디 미장지 그 책 말에 난주 표유다불 차시하거나 포반년보 마제변변 아니 그래도 쓰는 직 독자 쉽지 그래. 자 차라다나 동두 포바직 배
1: 고르케.
0: 예. 다 이날에 가르도스는 디 단쟁원의 차시하는 최대한 단쟁부지 자원이 말해. 대인주 전에 가르도스는 7월에 이날에 미소한 나로리 이날에 인지미지기 지비기 두마대지 배제당 거 거래. 예, 되지 그래. 니는 안 좋다. 즉 존중 수자 시자 지에다 중화미리기 지.
1: 수사로와.
0: 수사로와. 대인주 전에 대인간 좀 관계 답했던 거 거래. 난주 인치 민지기 서리스니의 깔레 갖고 임버지다. 대개래야 디스고라라 수지분 반중찬 리리 제신고라 아 즉 둘이 도도 찍래야 깔레만 부겜니들이 럽조서 만부지 난주 신조서군이 온조 인그래라 코즈 난주 그 파마기 가르도스나 사신답제 깔레 가서 되고임에 난주 창미 제세로 아 대인도 자는 난주 찍니 가르도스나 자리래야 찍 가르스고르스나 고야 찍 딱 딱 제스고라 다 제종다 디 야부치고르 니니 가르도스나 나주바 학벌도 신조 만족을야 디치고르 지구르단 진조
2: 지토르 배제 제군이 네부캐비 고비 통매 가고 대신 만족 상례 시세다 내리 망부시 치마 규제 개비 두고여 봐 뱀나 포행인 제기비 부탕 친제 릴까봐 참내기 내부 대신 참배 내부 손이 서토르 냠주 제바탕 핀준 세로레 집에 그림 튀네 굴집 두고여 하바르토 김나 겐근탕 지바 양나 포에 내시 여바 림고 뉴베 신베 미유치 닝가 대외 지우여 셰양 지도르 폐주 지나 트레딩 겐송 토바 마세 카라기 세시 징교리아 편도 친부여 강인 셰나 지도르 폐주 지나 카라 망보 사와탕 교보세교 춘진 토기여 금세니 저희 지도를 배제 제당티 만초 최바게베 나와 용교 편도 친부 여부탕 대단기 세주 공시 작바 러람 체투
1: 다 샴라 뒤주디 기나서 표기 안에 샴라 기나서 디링기 주시 디다 뒤에 견나 약간 지나 이거나 대가 건지 나로 유나베
3: 음지라 공감사 나주 고들라 자동 방세 전화 소는 연가 메시지 시수도 여러베
0: 두스리다 먼저 님께 제동 바스에치 바스에치 시그로아 다디 마시치나 수준기지 사동기 야부치로와 금시 야부치 디스고에 가르레스나 찌응안조 되게 콘르슈 둘이 조사에 대해 응원송아 라 타바르동안조 내에스나미도다 잠베 나로래야지 초주 줍제디 둘이 현달래 야가 요래 베나차잖아 디가레 이나레 야나 치나 이나레 데르큐티즈 학바르도 망부지 듀요레 대인도 전에 가르도스는 마시 야부제레 디 약비 초치 초현신의 가르도스는 자동 박스에 제분 안 되긴 시행한 저 차망보다 응할제 망보다 색지 망보다 되게 연구 말아
1: 네 교도스 말아
0: 네 교도스 용도 침벌이 네 다 이날에 다 가르도스는 안 주의 단대인 원의 차시하면 지 가시 자동 박스 제제 균형 부 시다 침벌이야 조주기 집적하시 마담의
1: 전염
0: 지혜대 견적으로 변해 차시하는 건 저 샤난로의 연적이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오메나로로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대신신제 당업제 나로기 초지다부 연구요 말이 대인들자니 가르도스나 주인보 자동바상 가장 제브나 야 가르도스나 지 현대기 초지 마담비 내주된다다야 대단래야 내주다야 년가된다 요래 대인들자니 가르도스나 폐기 자동기 가라야 아니 가르도스나 마담비도 가섭 제제야 사둠나 안 되외야부 요래
1: Lese kina tuwa chana sep shibishimus, ta nimgui dian ganzu sechu gu tuwa lia tuwa naa cheche susu di taan sungib cheche di kia chimur shubala. Ta tirin tuju gi genbi ganzu li sen shunam taga shegi tenge shu dian jia gu tuji chi.
4: Tirin gi le zen di la ya kandam ne la penpar tabi lun zhong, pungni dam la lu gu shi sheba di. 랍주인다

스마링게 좀 캡으로 가나 너 주신다니 망고 싶지도 와. 주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주세당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주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전시고리.

스마링게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 척도도가라 추치디 있는 간주 지게 터네 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 체는 추 당보다 장무연 넘으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무연 성고리라

대한 도미 베티 칸스트왈 베티 칸스나 지게톤의 쇼스 시고리 찔링나로 베티 칸 영원의 고버발 다 대야야 니스 개백 습지다 소스 가비윤 거게 베티 브랜드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존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쳐다 체제 육유던 들레 제중 체제샤라 다시는 메토디 이는 가지게 토네 이는 화

0: 디랑게 사업수입에 제보 인수를 해.
1: 다시 예산바 모두 용칸을 맞춰놔지 콘서트 튕기라 수치 디제 준비이나 두가 숨바 맞춰 집에 멍외되게 초로리 생비 이니 두주 도스 고시
0: 제안의 두주 응우 말해봐 저하이 라래가 용바 님은 당구 말다 라마저 챔베 축준 입에 겐키 니에리 니에란 친구로 직제 뉴교 체하라 꾸디 당가 담비 라한 가르치 가친 봐 바우튼 가친지 사지 가르치스리 삼조 무유제 레가 체스리만도 아 펜디 레가 체스 마리
2: 주랑 잡라 홈무소 계시 이가 제일 공연에 셰비노 미게베디 계실스비 이네 꾸시 공연에 셰비노 꾸시 키베 안탄 과샤우스비
3: 저해이 계시 라메나 안주 공시 추가 순백물이 제 시그마리 장가 담대 시다디 공세 근거 전부 시다스 여버다 조단체나 안주라 람삼피 초그르다
1: 기랑게가 다들 비난이이나 가게 수야메 이내 기랑게 내 제보 녀시대 여제스 이루나 용칸 공세 링탄디 리리 신다 된줄이 시라게 토요시
0: Nyede nyesu shindaji yue. Nyesu di nala. Yunggal tanda kyunggu chenpo po shasigi. Ngaranzu mudu mazo chene nyamble jine shindage chirdin chigri. Ngaranzu jivoge mazo chayabi na ngudi danya kyun yo mari. Yunggal ngargyusi tungi chetu mari.
1: Jigebshula. Tuzu ngui imadi nyesepshingi. Yine nye chepo nyesu nala zi shibri gebca.
4: 看到俺最母体用看了嘛做这边说过，贴三山呀，国企这么多，贴三山呀的，也是最讨厌谁。你是我的客人给，公布也不写了呢。俺最外地，女士朋友了，引进街头便宜。客人给先递给吧，拖欠拿收银。客人同事听着那话子，俺公司出借女士到是怎么怎么样？
5: 过来喝水啊！
6: 是哇，是哇。
5: 俺来个鱼，煮给你打了。
6: Less，钱你赔我。
5: 秀欧。
6: 用啊。

0: 샹스 코테르 킨슬레고 강체프스기 다 캡터르 요마시비
1: 다 님니 좀 드리 계속 용광급 데비나 니엘레가 쇼그리 나스네 신의 용광을 못 신의 용이야 계속 하인 게 용간 캡토비나 야구 좋아. 언니 자고 쇼고 말아.
0: 괜히 길에 꼽티베 배선 멍고지. 찬스 용간 챔부터지 하이 미지게 와 캡토지. 니 하인러 삼시 토기. 하인게 용간 치도 배수시 다치기. 승료 유세 된지 깔래 캡스. 토마 하인 공스네 용간 수도 마시슬네. 더도 로고시 다치기도. 무한 안치 공세란 줄린 체스 멍무 접서 치마 톱디 하인 미지 내 퇴마 하시부
1: 老白 코너마 딥시다 니 하인은 큰 지금에 니 삼바 계승은 니 렉숍이 있나 장계수가 키그르다
0: 응아
2: 다이키니 시영 마시 나이지템부유 용칸쿠데시마시 차자룽초마규나 자츠나는제마시

0: 하인, 라티부치다. 나타다 가바유브다도.
1: 로베, 장화유.
0: 나타다 총기시슌 추워익시기 생두소신리유. 영원했으유, 기스시야하죠리. 니라 둔다시요. 키란수지깁슈라라 차가라도와.
1: 로베, 누가주임에 떨어제베.
0: 하인, 누이삼제마두다. 니라하시오. 광하다용항 타나시슌기 쪼내리구지리. 디 还要想死也得来的话
1: 你也让秀, 我们做公司问的些呢, 这个我们这边提到钱的片头有时, 一年永康这么的, 别存起来差别呢, 上三不懂的, 今晚我们的目标也对, 以及前的这么事了, 很多事情呢, 叫表情的。

0: Please, 초면 씨 먹어. 나 볼 예차 준다.
1: 용아, 다시 입니다.
2: 라디오다. 디체. 던도디. 디가 범뢰디. 로아시 소체나. 성디 리미 니슈네 니생의 파리. 머리. 던도디. 어중기 급지상마. 샤르고기 새 시수 재배마도.
3: 영화 영화.
2: 후유 쇼는 용마리.
3: 레스 레스.
2: 이거 다 제가도.
4: 식당 급지 급지 거지를 다 어중기 내 최주군이. 상하이 부동당 부시의 남부 삼진기 레주 지워탕. 대내 중국의 팅탕부 정리기 독수를 대내 추구 재배 팅접진기 삼진 탕부디. 대 장부 발주배 부동당 부시 육직도 지워탕. 상하이 부동당 남산 라워 더비 균도 조시 유진. 계급 친환경 마조 총부망부 서시 신부대로 마조 지신여라 짐주 코리오 덥대와 대 포도 포류 재발을 쇼세 개발다 용수총
5: 상하이문네 제프시자도
6: 장계 화춤슈레 집에 사시 요마르스도
5: 탕구체나 화춤슈 알아 참슈리 삼주 이네 다지디 상하이 디레 참바.
2: 오야. 야야야. 저스 디스마. 야야. 됐다. 예수베 저스디 좋아하시더라.
5: 레스.
2: 오야. 야죠.
5: 디카레라.
2: 야창리. 좋아하시더라.
5: 야창라. 돈이 큰님에.
2: 야, 좋아하시더라. 르사소자. 님도 동의다.
6: 레스.
2: 야, 자우즈 쏘다.
5: 레스. 키라는 게 있어요, 남배.
2: 인고초. 그래도.
5: 오늘 좋아진 것이 라도.
2: 젠지샤. 망주 쏘아. 도도유다. 이오. 아주 중고 지사 퇴지더두. 인지 자우즈 서그리. 키라는 좀 어려워 차샤나. 이슈 총가 뒤지마도 뜨거 말이 르바.
5: 대그리 이슈 총가 뒤진 댕그리 뒤뒤 안지 차시서 그래. 에레 저즈 매봐.
2: 쟤는 방해하리. 야 망투 쏘다.
5: 장구시나 차시 신부 열이디 빠라그 저즈디 저 딜레 신바.
2: 야주 야주. 저즈 사야기 좀 제 가래서나. 지사 뒤지 담배 걸러. 나라주 로닝부 파게. 로사부추수워슈그리 로사수두 인지 자우즈사우르다 자우즈사야리 두니요르다 박베나로 너즈리디 야우수제 루야디 롱주 표숨초보다 조와디기댐추구요리
5: 알레
2: 하잉
1: 天呀 산대 가서가 용바.
2: 산세가 용. 광한의 라머니는 대용주 말베.
1: 니란세요. 이선바고 대다이나 디고시에메다.
2: 아, 세티 데벨럽다. 라면 가르쳐오래. 이선바고 남자디 다도 총라 되면 가리. 이내 다도 몰랭기 량초청 비게 카르데샤. 탱웨 랑게 아야. 랑바라다 량초청 롭저 니비 메마세 초보레 스도. 랑게 파로제 오라러. 차로나다 수다. 니라 마십체죠.
1: 티야. 마집체는 용마시. 자동 내튼 소자. 로브체도 민도.
2: 라뉴다 하이. 나 로브체는 소소 로브체다 케요 마리.
1: 근데스레.
2: 라삼도다. 계시 주시리. 따도 몰래 비게 레드 카르체 대비는. 광한은 왜 러마르.
1: 다시. 머신의 주리 디제시. 디고르마신의 야용아. 신은 롱게시바.
2: 롱체 하도. 농촌에 편토 말이, 야 조슈, 신다지를 시작하죠, 조.

0: 天啊，你上去哦。起码呢，团大地铁，引进俺大家吃过一顿。
1: 用啊，那大毛。用啊，你东巴这些，把俺收听个清楚。让俺咱们上古店的，找俺们这用学。
2: 진짜 용구마시
0: 빨라 군우만한다 태양 남자데 우량락에 초진하는 타게주고시 던도두스경나 군세 경구 섭진 포시
2: 콩의 희소 척제만하야 하지 키라즈의 출신한다 메뉴 콩의 희소 척제만하야 하지 콩의 럽조 잉보다 삼규 지도육의 족부인 콩은 제 유명의 이 세부규유 가수의 희소 체가하고 수고마시
0: 다시 지체는 태양에 밀려라 다제자 집사비 인기리
2: 가리 더돌아 타게야 시샤세 디노하유 사르부
0: 발라 니에 태양레 튼다도스 주큐 어마레 시에비 무시 남자데 녜마시 이네 나 공스데 미소자 누슈도스 된 거죠 기스키란 게 차로 주마토비나 나세 오량라자 참수가 주의
2: 육마리 남자가 튼다이노
0: 你若不去啊，什么东西？但团队的，我羡慕。Liz。呀呀呀呀！让给团队爸来看书吧。天阳，咱们这团队是，阿姆拉，他提出蛮难的。

0: Lele, ni ji xia di. Chang gu xie no. Kala xie da jik bu de. Qiao yu mei wei mi ni ka tu jie. Cuo nim duo ge gu du. Ni le duo sai ne guo zu ri. Ran cha xia no. Chung du ne. Wo men da mian bo le ga bu yo ri. Cha de ge cuo wei kum xi da. Tun zang. Qi ran ni cuo nim duo ge tu bu ba.
1: 나 차가 들었으면 손을 용 두게. 나다 차가 들 KMS 쉬빈 봐. 처음에 매일 레왕 꽈리한 숨기 가능한 거 유. 진짜 신유진 가면서 다 잡아 두게.
0: 쟤는 가 내가 주의. 란트리 데려 봐.
1: 라.
0: 나 나르고 와. 롤레스는 니 채심 못 가셔 죽을고. 란댄데 가보인 거리. 별로 죄송아.
1: 제 망스랑 아파서 되냐이.

0: 야, 야, 야. 이다. 대쇼다. 쪼다.
1: 키랑게 소나베.
0: 뭐. 니게 담비. 이네메도 키슐라메. 아, 제다 녜샤바뉴다. 차르더게 놈 하쿠기. 제산지마 댄데라 하는 야우치 그리.
1: 아, 씨.
0: 아, 제다 제수. 미갈라지 마쇼. 참 제수로리. 요치다. 차도. 부모 잠시 쉬어.
2: 리스,

0: 이기디 파키시
1: 고마르 고마시 나저 하이인 카딘친 니니치
0: 아치 레스 레스 레스체 야
1: 허세 지겹슈라 키란디
0: 랑게 뻥이 디셔디 nga khar sa me haku yu we ran la phol nge ya ki ni bu me ne rang ge yin do che phol nge ya ke lin bre ai yin nga ngo ne ran la hang sang sung a yi ne sim ding ge xie na nie ran la gong si kong gu di ge kin bu zhe ju zi me ti di nie beng yi di nya ya ran la ne sui zhe guo sam chu sim ming ye bu qi a cong ge bu di mi ngo le de ge yo ma ri mi ngo le de bi na ran ji ma le ge ji du gyun ge bu ri ma zung ge zhe le ge qi ni sa di ke sang ge qi du re man do pian di le ge qi ge yo ma da
1: ji ge shu la chang gu shu na 이런 게 공부 된 자신 있는 거 쌈쌈 맞죠?
0: 이런 게 수입에 제보님 수사업들이 내 지혜라 양가 대비 가시액 태라 오늘 니로 좀 제도 용강당도 미국 다세 리콩리 미국 다세 리콩게 무유강라 무유빈 야비나 무관계 마약 지금 말해. 디마제 단독 공조 시중계 갑 교직 유장 니에디나 무관계 공조 기미 무비야야기 르와 첨부요래. 인제 총비나 랑게 티베 니슈나게 시장 멍시디 딱다디에브리 미부다세 레구니 냠레 제비나 디듀람 야구유바 세구야 요마래. 하이인 공시 라라 야주아스기 랑게 공시에 린친노 숭옥된 세바 야주아스기 어 용강다 냠레 지역 리슈디게 랑게 겐키야 디 공시 라라 제베 차그인
1: 허세 지겹슈라 디제 나오마시 나과 한게 림치 손사 디니 제오 없이
0: 랑게 공세 시지 줄린다 키벤 준자 자거디 랑게 인고 총
2: 사송에
3: 그래 준다
1: 허세
3: 허세
1: 공지 다운 조치에 맞세 복제 십시 소요도와 칼라더 디자인에 제 모두 니지 님에 봐 딘체 최고야 아유
3: 같이 드레 최고다 봐
1: 담사 하루에네 너니레 냠주시다
3: 야고 가서 얘네 란다 둘이야 메봐 제 니 장에 근무 그 자당 도스 파르샤 이네 네 튼다 지 상등 그유 아 겨비기기 tenguen le shu chebe kub la ngare samdu gyungkyu ma chesa gyobi yegi
1: rang samdu kagisi yu
3: tongman chasha dudu rang nyamdo ngu zekyo guna chasha dudu yabsi yu tanda rang duda nyeri ma deba yaru yaru gudu ngaji duda hato ne ziba tebi chajiri
1: hasi diyan gendu yomar da rang kundis che ne nordun senbe kaja marshbi kanda rangge bezun chebe shugu jima dende nyamne chaya yungkuzi
3: gezi disim sheginda gudi yeginda we 이내 러베랑 되다. 나하래 와도 누가? 잘 저거를 요 말이. 잔유구를 지키 딱과 팀만 사바디 밀댐대디 그룹아. 미즈 샤서디 한 쉐고동야르 말이 이겨야다.
4: 나 사쿠바 통주시기 쇼시. 미크데지네 스스레네 토기 네버다 링당은 투지. 니라시오. 표중기 너베 사쿠바. 타마디 무제 힐레게 진짜 뭐 멍후어지. 계지 노신 소화가게 로티 유메네 시슈가 노시세베 구지시드 찬도 하브리 나토베 케완디조 라메스시 투마시
3: 장 장토 그래서 장라 토브 잠지리 샤샤니 샤고르 그마리
1: 호시 센서 나야 老白 섬주를 겨겨치긴다 간단 안주 수수리 지나라 후다바다지 배준 제배 주고 나 이지 된부유 수소왕외 차가티된대저시
3: 지
1: 이네 삼튼치양 군도 켜는 치미도 장섬 중물에 매업디 로스 템보 싫어하더와
4: 야고시스
3: 장 아마 되 마시다 하이 나랑도 창매 전유어로 봐 되다 우제 제고리 흉터는 시나 제주 튕기다 고시지 교리 봐 나랑도 차가리 이야기 튕기지야디 야고시라 총성아 다 고

0: 야쇼 어찌 동매 여러분
1: 지게 환라 마섬 추취
0: 되다 쉬다
1: 다시 한 건조 어레 주디 콘조 튼제러 진조 셰프 초등 셰프 통추 티마세 진조 셰프 초등 글레디 락제 챔베 제베마도 진조 챔보다 저와 휴는민도 제 장에 제나 진조보다 락제 미네님도 진조 셰프 속중 지존 섬기 디제 존을 레초 터친 베마세 셰프 뷰제 야주지
0: 하지 동매 섬세 야우시라도 만수 용칸 공시 제주 샤조 튼제리 세브르시에나 튼제가라주 총다다 직브리 이내 튼제 야우주고게 지야 요마리 공스 페기야 주고르라 첨례 고고의 페기야 주고리 튼제 야우지를 박베 셔프슈 야우지고야디 제마 내도 미로리 공스 페기야치 첨례 고고의 페기야 주두 라도다 튼제를 박베 셔프슈 고야디 개진한 튼치리 배차샤나 나란주 어른의 통배 통제 갑장이배 뉴트면고 능시 나로 잘라 야우유배 마세 치 통제를 차샤네 키대보다 고쳐보 뜻대보 거리 원디 튼재기 수누링 타리
1: 지금 한라 그랑게 무튼나나 니 주시시스 근데 공사 탁주나는 그래도라
0: 용아
2: 지금 한라
0: 어찌 하잉 야구질 해줘 랑가 아자리야 만수 용칸 공사 진수 협조봐 제대로 들다
2: 지금 한라 도스터 뒤에 아자기 협조님 돕라 롭종 야구 채우기
1: 지금 한라 재능아 주시스와 주의
0: 용아 하잉
2: 로
0: 라디에 시도다 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兴面在所着是上海德 타기 땅 아주 용칸 공시 레튼 갸게 다야기 둘 법샤
2: 다리 나체나 기기 해제 요비 가산 기란다 직접 줄라 가면나 차베 제라 공스니 펜주기 냠내체 심슈체 친샤 마세 다리 직접 줄라게 켄게디 멍우 두름네 마초르 군나샤 계세 공게 용칸라 레튼 갸게 다야기 철수에 비케나 대회 니에비 용시
0: 허세 챤더비아스 도시 랑게 켄게 대샤 제시파 기제 직접 줄라 제비 슈다 탄도 멍우 두루 마초르 규르유노 니에르 왈 초니비 kumdab jemdi kandre chegu yume gecha chen sengbi.
2: Jigab hanla, kisi dab debi yuna, nga Shanghai de Xingmian zai soja da chaga zhuyin. Kisi yungkangge munei gongsi de nyurum na zi yuna, nga zui gongsi de li jebo yago chegu shiba.
0: Yunga.
3: Yungkangge chechi de yago shiragu yusha. Mishi de Xingmian zai soja xigun chenbu meni, Diwaya lakzaya da tuinzaya, nyonyo remundu.
2: Khonzo gengwe rawa yubay maatsi, khonzo jinyin chigye lopchon jinyo yubay, mianchay bumrang barishya. Maatsi khonzo simchoo sarbiya chaya ki juandang chenpashiradu.
3: Tari yungkhangge, dexin nyurub chaya la, nganzui yinji roku chaya ure. Dindray chungbayin na, tanay song yungkhang, mianchay yoche gongsi zang, mayinba, didang tuinlay ki, shigyun pigye danyi chaya ure. 哎，俺你家永康的医生包给男的多少钱白干了？谈过钱呢？永康男的的俺落了气么？是，因为谈得多的永康男的医生包了牙个。我嘞，对的，谢天阳是你的，让我落不着了吧？

0: 어찌 내부 들이한 게 되는 연구 말다
1: 내수 채무 이제 마마셔야 하지나
0: 대란 지게 공신에 나주 이것이 내기 구사 제자 단대 뒤라 내줄 하나 연구 말해
2: 大姐呢？上俺的一次有嘛是吧？谢天阳给上天母忙过菜节，医生帮俺们家的传不拉对象那家小小是老怂，他对俺自始最不是为那做甜不是，提着提了俺当做提去吃还是呢？宁德，你可对嘛这钱呢？宁哥有点那个性格哩，工作哪点特别是让的，你只有点不哩，谈到工作你已经做的，心就随便吃了，着算钱不当下，传不拉对象个钱都找不拉自己的，还来要给要嘛哩？ Kesi chomra dhiyan tuje, kange dhine dhruyotu na, zi dhe zangu mebe gyuno dhige rintan dhiyan bachi eri.
1: Yine khunzu zi dhru zuyum su dhu, yichi chirin kyun yo ma ri.
2: Thakri, tanda khunzu nungu gne dhun thakju chibye gang lori. Di ma zi khunzu tunze sab tanda chomra dhun ro ori. Gengwe li cha xa na, zadan ma shui gan la, nyebi yina nyinga di chung shui ri, riba.
1: 디제이네 자단 파양 저와 큐는 매매 근무 신유 제초 하죠지.
2: 랑가 시엡다 그래. 나다 시에텐 양게 한스 게제 마조 치기 트든 이기 샤차.
1: 가지.
2: 한스 게제 남장 치슈디 이신 바리. 란다 시에텐 양로 트닝 부송자. 저와야 우유 길이. 제자랑게 지도글에기 겐키로. 영도괴
1: 제이바이 가치유 아
3: 나 어 두두아 영어 전에 바르시키요
1: 예
3: 어 시시
1: 예 두스에
3: 어야 순이야 야호시 티스
1: 님 좀 두게 아
3: 두두아
1: 어어
3: 냐냐 야지기요 와야 와야.
1: 这海英可把气死。

0: 하이에.
1: 응.
0: 가라지 가신스.
1: 그좀 좀 하시다. 가라진 소치.
0: 광한 아래에 있는 저 와삽 손상.
1: 응.
0: 더도 내가 밥치고 오지.
1: 아래. 저 이발. 네. 사파 되지 되다.
0: 같이 써.
1: 네. 잘 되다. 되다. 되다.
0: 上海东海年之来故呢，村大都入去别，穷这天下。爹，你们打错家个什么子的，同志们？爹，爹，爹，咱们的话。张爹的。前年伢子有。
1: 嗯。
0: 你们打错家个，也因还中国没新个月。
1: 嗯，对伢子也不行咩。
0: 都是得的呢，伢子没好些爹没有着。前年伢子这些也好些个。 니무다 초겨.
1: 응.
0: 랑 삼동다. 니무지. 랑오. 야수 잠데. 니무니. 남서 제산에 클리클리 샤윤 거지. 디네 초겨니. 니마 카쇼지. 샤촌에 필윤 거지. 야. 얘기하도.
1: 초겨니. 니마 카쳐지 샤르전에 필인 거리스 에
0: 카체도
1: 다체는 니마 겸라도고 아
0: 꾸니게 카주신 그리
1: 할래 할래 카주고 입지 무슨 에
0: 예 세다 너브리 너브리 어 한치 세다는 거 나오지 니요 아 니무다 초자게 동하인 지리고 민인도 준 거지 니메 주수 대부천 초자게 토사피도도 준 거다
1: 알래 야오시라시스
0: 张哥，你怎么跟这性子？我一百个，总的总不不，顾秀，毕竟破了，就是新有的。我呢？萤火虫，多半那很多黄明强有。
1: 啊嘞，钱都东海，你只看了咱们，我先不要的，是吧？嗯，哼，
0: 他是的，挺这样不是？哦，的哦，我先不记得，嗯，我先不要的。 嘿嘿，我是苗子，是吧？记不起来呀，是。
1: 嗯，叫一百。
0: 嗯，俺东海年纪来过的，我就请俺做年夜，让俺文娇起蛋糕，叫他来养起。俺我一百是个大姐，没了大学了，全清嘛是。一年上算账，年没三千呢，让文娇起多少？
1: 我都是去的，我叫钱包开的呀，这是吧？大伙你给面吧，路大听不着不？
0: 让大海爷进酒一起吃下，多把土菜都。
1: 我呢，进酒重煮嘛的。嗯，一年叫人给俺肉不切皮呢，俺呢，让你进不重煮，请对面。俺能看清的。
0: 我，我是。
1: 其实你也让了，
0: 若不切皮呢？嗯，让给俺，哦，也就是那个什么谁？
1: 弟弟英国去，嗯，也是跟着是那个谁的？
0: 嗯，说陈述呢，你让写着。这个人，咱们往这酒里打点一扎。
1: 然后还得有，俺们这都是冷气，俺们这哎，他妈，哦，俺吃的这，若不其他事情输的，你那笑，第二年伢拉老不长，新娘苦个得啥不是？他的洗衣机是，前老主有的。啊，是妹妹，嗯，俺们这冷面都，感觉三两头面都，爹来还用伢的，也不上七雪的。
0: 俺们这个本地那两个那天下，谢谢，你也拿些哦，到时你不来是呢，也是蒙古嘛，谢不谢？嗯嗯，比利时些，森林不是，让给军团有菜嘛，端过来。嗯嗯嗯，来，钱拿出去的，来胡的。嗯，罗旭多对。
1: 啊，谢谢。
0: 要钱要啊。嗯嗯，嗯，
1: 出去的。
0: 哦，来胡的。
1: 你
0: 天数七天预备，推出点八十给我。耶。
2: 레레레, 건조 대리된 길이.

0: 진지 랑 가자요 봐.
1: 랑 따차요 비기.
0: 나 따야 가려요 봐.
1: 랑이는 그다. 좀 체한 거 거지. 돈 나서 회배 하고 매자. 치즈만 챘지.
0: 그래 치즈. 던도도 그래.
1: 치즈 뜨다. 클라스 아저씨야.
0: 체자. 좀 이제 이때 클라스 해배 집지. 랑이 하고 싶어. 니라 치료 사가 치우. 니 사가 야오지 하고 유.
1: 저거 请 마지. 噔噔噔噔，爹，你看那时节上去的，老早些的，亲爱的儿媳妇，呀，
0: 要死些，
1: 爹长个是，
0: 呀，俺们老死。

0: 啊,用呀,提出大面子。停車口吧。哦呀,讓的春生古街的。你東美林家親。東美底下,對不啦民都。就米西,阿加你家馬蒂卡都。馬蒂金都,莫拉,蘇科夏。
1: 지 수고하셔. 어, 조미씨, 나 저랑 봐라 잡다. 제스틸리 수빈다. 제스틸리.
2: 제스틸리, 제스틸리. 나스네 하고죠. 라는 셈에. 아이,
3: 춘천 영배. 진이 들어. 아니야 주인다.
2: 와야.
3: 주디 로세 고접수아.
2: 영화 영화.
3: 와야 주인다.
1: 봐라 잡어도. 我是 저. 응. 나스 이제 된다 하루유.
2: 되다. 되다. 니아자를 보고 하자도 가. 란창스 그리 겸님 봐.
1: 저랑 게 드린 거 세지. 네 결근에 된디 신인 게 맞봐.
2: 네 랑도 돈내 먹고는 시기인다. 주슈 이메 포모디 네 되는 야고스도. 어, 남바 예배 간라. 미 야고스도. 김장 차기 야게 간라. 각자들 정국고네 랑을 가 보치고도. 랑 갈 성도 아.
1: 저, 나 돈도 손도
2: 유. 아니, 아니 맞다. 마대다. 네 랑 참고 셰고. 처음에 레스 큰 제토금 두게 아.
1: 제마지 고마시. 미스탄의 차르더기 산터다. 레게 저와 유베다 로보자미.
2: 참 다 걸어 봐. 기라니 렌주 메베다리. 로보이는 다게 저거 걸어 봐. 하이. 장대 갈스 그래 아. 장이 치단디 김마 접사들이. 장 아시도다. 중간 주자 아직 그들이 그 유명 셰토야 말이. 나한테 내가 야구 체제 지마 아무나 쓰시 좀 얘기 장적 말다 윤대다 준다 유배만 체 뒤놈 야구 싫어 요래 각자들 보면 제대로 지게 연구군에 잘 가보지 그도 다른 삼단 좀 해봐 아
1: 시 신신미 야구다 낭차긴 야구 유배만 체 등등 아주 없이 라지
2: 다 걸어봐
1: 이내 나 삼단 유이
2: 삼단 유이 삼루 야구 제도 라미를 야마 제비자 가르치가
1: 저 장우세비나 너무네 삼을 다야 뭐죠
2: 랑지도다 처마리가 포도도 녀유자 보면 신다 야채뇌고 말아봐 슈산산 처마리다 정말이 뭐랑 쇠래 매보다 커르커도지도 다가 안 되네 처마리래 시라가 차가 디샤 디샤 주저게 님의 꼴세제 라무 입 속매다 이내년 랑치지샤유 칠의 유에 밀 진지샤디 개체무시라다 하고 숨네.
1: 영아주. 나 둔다디. 섬이 오고 싶더니.
4: 디슨 케이 위도.
2: 아지, 갈래 가서 갈래 가서.
4: 갈래 가면 좀.
2: 보모 동가 부디. 수시다 님 좀도. 살로 그룹에
4: 갈수 뭐지?
5: 얘 말한 클라스도 유림대 도시 재빈 말한 이 시도 마시 이내 하인 로 많이 콜로 말한 이 스시 마시시
4: 장구도
2: 가리이나
5: 고유 수시리
2: 퇴근 됐어
5: 말한 그 하인 호주리 지나라 고유 대체 수시도
2: 아래 등다 뒤이면 돼 다시는 얘랑을 쉬고 미디에 포도 중요하래. 디마세 시가 대비나 미망 구기를 전달 좀 시행 말해. 김철이 전디 제제 저거 단지 미승 구조 얘들 봐. 니랑 시고 된대 주고 말해.
4: 쟤는
2: 도치 녀셔 봐 준다. 김철 구지를 미제스로 수제 그랬으나 谢天阳.
4: 용마지.
2: 녀셔 봐 준다. 谢天阳.
4: 诺贝尔奖评委票中国罗马人了，华尔中心的罗雷贝，我是开心的，听了也看得过来。让扫码去。
5: 阿姐，妈嘞，那么三龙点个多啊？你让那些哦，姐妈呢？阿些对，莫让说你这马车了，弄烂我许多。马弄烂我都是哎，我是一个讲不大，两个全部有，没几个卡拉多那点个水平，他们要我等着三个什么去呢？你妈的。

0: 민두 고틸 게사샤 하인 치니마도 집게 하민두
1: 용아 니랑 창고셔고 장게 지만에 딱과하라스니 미디 루마리
2: 남도라 니게마셔다 게셔 신면은 카좀제 뛰셔마지
0: 아스다 지지스 니어 니티링 고틸어 미 집게면 용그르베스 게시 티죠
3: 미 갈지 없이
2: 아지 저 하인
3: 오
2: 게스고마지 만지랑 고대다 되다 칼라 되게 창문 예수이
3: 지금 가정아 고야 주입다가 지금 가추 허지 디신스다 수요도 와
2: 세세 가지
3: 레다 제네 나를 뭐 로제 나도 숨을 칼라 좋아요 하리바 쉬다 된다 하루유
2: 된다 개매 지난 저 칼라 신부 있어가 삼지
3: 주모 셰수여 미규세바 짝잠 고르싱문도 그 장게 마셰비나 칼라스타 산유미도
2: 嗯，我哦，呀，俺这里曾经关注电池修个三期，关注就是，嗯嗯，关注很少是，就叫人谈到该咋样是吧？俺这里在哪了？关注电池系统里呢，当年是哪里忙死啥主的？哎，是吧？
3: 舅母，你以前的团大的，俺差不多，差不多，
2: 差不多啥都，可你个。 谢天阳给东西给，伊那年前呢，朝明这就小油麻子是吧？啷着舅舅把电影给谢天阳打钱呢，叫海英让个娘娘点子听三个虚弄点子，归家当头的。啷着来给面吧，哈嘞哈着的，啷着起码住牛面吧，哈嘞哈着的，做米的，叫让去做娘娘的，我这天哪里我呢，去别写几点子是吧？叫海英，司机给卡提车嘛是。
3: 哼，
2: 是吧？
3: 舅母，上趟的年终明早早注意。
2: 我那前呢，俺这团大的个民宿记得，你们就前头民都，团大店主，我那俺参民都，都去，下面的上个谢天阳参加去，你也得呢，帮俺来参不要谁？用嘛子用嘛子，没得参加嘛就他去。阿子，他让人参不起我，业主长了断了，报销现金，让店主修图把是乐平，没几年控制，让店主修图呢，年款呢八个十亿。
3: 当俺让我去干嘛去啊？青青，啥事情在这也没有是呗？你莫听我去吧，老三我这里开链接啊。当俺做参谋不过去就买的，听到海里那三不当回事，俺请你参谋有是呗？听到青青，你也让笑，听到的，人家俺学很正是听不吃香的，那你满足他嘴。
2: 我。 你也让你呀，也去的。
1: 让。对的，俺最近考拉萨了。

0: 하인
1: 윤칸 공사 생에디 피해 요시 다 주기 과대러 켄수 공사다 냠레 지역이 개기시 합스기 냠레 근데 지금에 셋다
2: 장문에 진노세도가 네급 상황시
3: 아지 된다 니에 하고요 상황 진짜 제법 통요매 굉장히 샤야디 타는 알레름 님도 진이셔다
2: 俺最可长特别不卡准备多啊阿家东美来一个每次听足前面的送子贴上去打药了吧你也让谢我这么他妈学啊永康给开的没事过那头部有马戏贴上咱们从下这月子上个谢顶着去的马的疼多相似让你看女的跟我女的引起自作求是天阳给家里别的路给给我马的
3: 근데
4: 起来前边几个都不把过下去了阿姨这地来收银的是一年了托死你都来不及你没得钱吧打得单差是你看不着几个人明康
3: 起来前边总着算账没等过我妈的今天马脚前边呢没看下去听过几个人让三家给买吧哈哈哈这个不行了 키란다 동실련전에 타지에 사베시고 나삼자가를 위해 赵海爷 말해 지겹다고 赵 머신에 양가조 마저 전부 니분에 태미래 미팅 약 최대 전부 니분에 지는 가면 좋아
4: 젠다가 인다 기니 레어차가 교시
3: 러스

0: 아들이 길에 잼베 큰용네 길에라 셉수르 비아들이 아잔자 잼베디니 레게토레 좋아용그레 제자니에르 와라 랑게 심디 말림제 내가 좀 어겹치로
1: 지겹시라 뭔가
0: 이신 보고 남장디 단내 좀 망으로 망으로 두기 동실련전에 안윤수 제기 뒤지 둔주 나라 경군법에 남부대 균도 담을 토나 말하니 동실련조라 지제 가고 치르다 라공세 레미겐데 손자 가족 구도 그 뒤라 가르치고 몇 수세 싱그러 봐

0: 야, 야, 저 쉬. 나 저 강교 얻고 저저 간 세고이. 집사님이라. 세다. 피해는 너도. 다 내가 하고 싶어. 장장은이게 멘더다디 우샤제 조가 가와이 메하고죠. 답이야. 쟤는 태가 조금 잘하고.
1: 육마리. 다시나 거린 신경이어리. 나 좀한테 숨줄학들 매 봐. 나 화희래.
2: 나 막이나. 맞지. 고쳐줘 봐.
1: 멘더 막고 이제 컨테스 고래. 계속 고도 봐 자신네. 컨테스 오래라.
0: 드레 롱니 잡아 가주래.
1: 집사님 양라. 키라는 게 쉬비. 세 중에리.
0: 나 대비 시기.

0: 나는 대다 네 생부스나 내 어르소제 파우스와 생부메기 심토야 메베 차테레샤
1: 생부메기 사디 심 카고 싫어도 딜레 샤오로 심로시다 럭베 아 샤오 샤오
2: 친구들이 괜히 더 넣고 왔겠는데요
1: 대용야 권불로보 언니로 생부메기 심로시는 용도야 아 당기니네 캐리 심토마쇼
2: 남지 야외 긴고를 나게 당지 긴이야 뒤 왜 카드야
1: 미지 국민당 막세 권샤 완전 소근에 전혀야 가자
0: 오지 다 오늘 민예 맨저 편다시공에 개팔랭게 아주 내이죠
2: 뒤에 잡아줘 내가 봐지는 인도 리그지 비게 고민다 먹고 사자리
1: 와지 샤오 진지 말한 줄 젠데 다도 미디 요니 카르시 제 유메 야고시다도 섬도 좀 주기 와 말이
2: 근데 쟤는 인가 싫다 요다
1: 아
0: 이제 쟤는 야오라 아이
1: 야 다시 해 가도 샤오 요로보 좋다
2: 긴이니 나고 송은 입에서로 지기

0: 쓰이봐.
1: 까까까까까까.
0: 에, 다시디 샤티지리샤. 나는 셰프시시.
1: 아, 저 저 섬지 세셔야. 그제도.
0: 네자 주변자라게 먹지 내부시 하숨기. 괜히가 다 좋다 왜 먹니게 메시지 키세지. 최보다 없이 먹지 그야. 기니 끼키지 샤군요 네비. 딜레 고림치 가죠. 지내신 일리에서나 나스니 스케 봐줘.
1: 시시시 나스니 스케 비아요리.
2: 干啥啦？啥子地雷呢？听到过我试试去。
3: 学长，你好人呢？表妹呢？教师大学的。看这姐妹，突然心中毒，出马落不休息。来，我来先，快进来。马回来，托起西。 그러게 군대도 나초제로 옛날 교육점에서더니 뒤쪽에 불은 남을이야
0: 이게 그래 불 남을이야 나 저 와 가라래 아 니키라 문이 제비
2: 두두 계속 가르치기
0: 집이 잘하시 두가 아 방향을 나 영지구디 저야 캐내죠 다들 영무제자 다양 저디 시민들
3: 막고라 타고 가지에 제제 다양 갸트에 주체해줘 이네 마쿠이케 그리디 다양가레 제무주
0: 방샤 게리나 니 그디 기라 다양가 제였어도 아 기라 방다이베
3: 데디
2: 데디시 나의 영지구로 가오시다유 다양가 제가 좀다
0: 에디 지휘자라 디제 유마다 자원이네 유마리
2: 가르쳐셔스 장영월다 님에베 아
0: 레스 디레 지휘자라 가디레스 자 가서 줘
2: 디 잠바키죠. 도전아. 마게비알아 중요하매베. 메세자니 촉 좀 양치지. 모두 국민당 먹구나 대비나. 국민당 먹고 상무들이 자야기니도. 다 김교 예송시다. 근데 저래. 내내 봐도 봄쇼 니 쓰고 봐. 왜 도저왜 너무 사비세이.
0: 杨杰了，
4: 嗯，就的，明确的要骂的，没得好酒饮了。他推出来这些，我注意。嗯，呀，你的，嗯，呀，上出去。瑞金，咱们走的。哼，看着关键时刻没出现，别抢东西的些。哼，
0: 俺走。
4: 坦途，关键时刻准备备。
0: 啊，
4: 来，来，来，来，来，来，来。
0: 어리 막불라 지난게 상다 렌러 무슨아 렌러로
2: 조모 숨어서 무지
0: 집에 들어라 그러자
2: 상다 렌러서 계속 모두 거리 지가죠 내 주스야 되다 주비 아니 상시와 만용지 대가 지유
3: 남팔러 녀들하지 또스 고스 최상아 응아
2: 저 막두부를 시작하죠.
5: 루튼 짜고선, 기상 튜토리 피해서 신문 동안 신부유.
2: 루튼 로야핀, 마제 루양쇼스. 저 대규정 부대 안에 용마시.
6: 他就对俺做检查那样的伤害党员保罗老师、郭伯照老的，不是那个偏小。
7: 오지 닝글라 아 보자라 도스마 도심도 템카샤 셴송아 이내 콘카카 대패제 미유 가리나
2: 다지 고요나디 마란중에 바르토 마르마나 주자스나
8: 기니고 다차라 코마 중에 아 코미당 보자라게 원라체니 마르마나 슈지 유장 보로라 저와치가 페이지
7: 아네 샤오 원라스는 카르스레니 군요케의 민두
8: 先生，为啥是好事嘞？没是那国民党做妈妈那小丑了呗啊？小丑好处，他就保障了国民党这些妈妈那小年纪。为啥是呢？国民党个毛公给，没对国民党个技术长姐。 미세는
4: 네,
9: 공대당
10: 지수

0: lu chong ki song ma cha ba ge ba sem kham ki ngo cha thuk che liu ngap ju ngeng a khol kyo che wo zuk ba
1: ma lo yu bi ni ji zhi de xin ne la hua ra qiu
2: qiao qiao ngo zu nyom do gang ye ke se da nyom do ge bu qi nyu yo zhe ba
3: 让给我这个牛油嘛是将给这个牛油是我的做完的做仓的嘴嘛是呗卡总连给李柱兄弟将是包下为呢略懂起来笑不起我自己恰恰给这朵啊给拉中位让了记住拉中位
4: 嗯，然后就，这，那是经理的钱不钱，差账了，各自休息，各自休。各自休，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3: 차장, 이다. 어찌?
2: 어찌?
3: 어찌? 아.
1: 오늘 그렇게 제트스.
3: 오늘이셔. 나이는 리좀 줘서 봐.
4: 啊,對。組長,那這幾個觀眾,那是我請的。哦,他這裡,其他是我的,對不起啊。你也算是我請過。這呢,你也切記。這幾個,他不下不打。你這是什麼啊?什麼叫馬叫啊?幾個觀眾不看一遍。對象,要讓他切索。何是,說不著吧。他這裡其他的這一遍,我的。
3: 나도 시춘지 요새기 코르규 지주 라죠.
4: 오늘 약속 쳐보지.
3: 시춘지 요새디 코르규 제토비나. 디제라 아주 정직해. 요새 춘지 체니. 공주 제토비.
4: 오늘 답이 아버지. 표장. 아주 정직해. 양가 체지 니큰 지마지.
3: 예 내가 스케 체네. 나랑 그 룸 순이 체제 유심 체. 강에다 시조 마자 봐. 장계 레베나는 수. 소비를 두제 지주 라고 삼지.
4: 신스. 다리랑게 레이하우시라 체샤 체지상 랑지
3: 터셔나 터셔나 지금 꼬동한게 내 체지 체싱하지
1: 야 조장 랑게 체지 샤니 조디 나리 쓰도 탄데 지게 꼬동한 내사 슈디 내 꼴 마셔야 가리나
3: 디디 야야 아디 랑게 내 마셔 그저 신수아
2: 조장 Rangai Pechi, Gyangzha ke Thib Gyab du Limba Zha, Thangi Khabha Gyab du, Nganzui Changma Kho Chu.
3: Di zhe yi ne kari yo re a.
1: Kari is, Rangai kari is nye che si pok re. Nye nye nga ma simba, Gyangke Limba Nang le zu. Ji zhe di nga nyi ju.
3: Che zang, nye zang la, Geng ji cha ka jeb yin ba. Zheng ge si nye di, Do yong am chi cha yu yo ma da. 공림으로 박사하고 마샤비나 아니 장 뛰는놈라 누구르다 아제라스기 톰제마드 요거 저지지 도시 춘지 요새기 숙자도 뭐 없어 오르다
1: 야 띠지지
3: 可对一点切切藏啊，说些意思也。嗯，理解了。这个里面怎么有？有鬼天就是的。哈哈哈哈。哦。儿子也不错，其他是新的车不算什么。
0: 准备来，俺这老爷不依，讲价。
2: 红红江柱，嗯，俺老有名的。
0: 嗯，老杨把歌颂也讲个，今晚呢，你这可准备去买去啊？
2: 杨啊，你要开连脚。
5: 阿姑，
2: 阿姐，家家让用呗。
5: 阿姑，咱们年岁老些是不夸张，大家用不赢。特别是阿姑，咱看个签名都，特别是。
2: 家家给阿姑抢不起新机。
6: 江家，谈的今天们这些要退税嘛？人，俺最谈的肉质钱不起，他最钱我这。
3: 肉质钱不哎，哦，他是对的，这也不人。俺最年把都是存在要钱的，你不钱的，买不少的。
7: 钱的看叫，真给提出你不钱的。
3: 一年俺最，看上公司领些大家住的，可是通上店没多。
2: 大哥这穷人，陪家苦把钱还找人。
5: 陪家哎，
3: 俺陪家人，让给俺小车子办的这吧。
5: 哦，俺托牛爷，我那伊，看上俺吃完汤，红嘴吃着吃不通子，这大家这边的，可是看不了一面人下，彻底得名了，陪家是给。
3: 谁话了？红嘴哪上都贵。
5: 新给看卖三万了都。别这么讲的，天天空调也不行了，最少你给。
3: 他上俺做么人呀的？他去对的这也不是。
2: 嗯，让给俺做特例，若不吃不吃就，吃成了用嘛的，俺做难不上着。
5: 哦，有我。
3: 啊，小心小心啊！这这有人我的钱呢，等多少嘛送回？让他多点，让点钱可是个良心阿舅。
5: 组长，这这啥事？我做那用的。
3: 让的这是单位呢，可能是他跑个马达。那看着经理给包车的人，隔壁的对，我这个
1: 江西那边
3: 哪
1: 最近，
3: 工人给
1: 俺，记住处理费。
3: 来了啊，他做经理，
1: 包车过年的，哪里？
3: 你，你啊！啊！啊！这枪让他去用。
5: 嘿，阿嘴，
1: 我让王伟接了的处理过去。
5: 姐
1: 姐胸上气血的存在前途呢，我没怎么也不住前门那边竟然给包了气血的家人，
3: 这让子当头痛，姐姐看着啊，叫我哭死你
1: 其他人都是存在要钱的退车退车别急了，从卡片要嘛是，看谁卡片呐，最高的片面消息。
5: 你看这情况呢？
1: 看来是个大逆水西，看见了咱那对了没有嘛是？另一口的直播区呢，隔来车子进几个，前几有那快开走时，下午车呢正在过了钥匙。嗯，谈谈，看来是当不起提水时，当不起当职位呢。
3: 叫他看东西，叫他看什么啊？叫老些人一杯，经理给钱做，他把灯给买了。
1: 嗯，年谈的都是存在要钱的，存在钱砸，穷人呢穷这了都是。看谁立这么久呢？俺这仓库经理这个包抢的。看上去当过车的，弄这有嘛事？捏了个就笑。
3: 俺老大，俺老大去，你儿子打什么？直接不动看了要紧，看上去恭喜，恭喜！
1: 对极了，都是亲自要钱的，修账我妈的事。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서다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 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서 지가 유신 초내 치와 당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토르 게자 취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니 퉁식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中 我们他 心里 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1: 야 차교대 옛날 가르네요라서나 아니 보고 코카바 디체데 코카고도와 샤캄 찬여네 샤작튼 코카고도와 다 코바 입에 있는 나야 년가 디게요레 샤작고도 좀 가르스나 보고 거기 거기라 착시 토부 차야지 보고 거기 거기라 지방어 주 차야지 아 认真去糖尿病是认真

0: 치슈기 니르다
1: 게라 키랑게 응우네 딘조야 토나난베
0: 이득이 차슈지디 촐튜비나 니네 저디 앙사 쳐우다 니에 카바나로네 디 로교 쳔바 사진냠주 쳔비 제자 나조 니가 쳔비기나 뉴르교 뜻디미네 람사 깨빠 용구지
1: 게라 쳔너리 루교 차지 안들로어주
0: 용마디 서시다 넘시르 대제 넘시리 공기 협자 제베 문다다고지 오즈명화 선배 삼대네 키규가 말다
1: 리르게 넘치레 유치 샴게 튼젠 칼리아 토난치구 넘시 문다다와 최조사 시도 치바 야구니 야구디나 냥글레 유토그리 시지 덴조 켄송엘

모두 내 개낭 총기를 가지기 능신 원데 쓰러나. 죽도 조민지 칸키로도 쇼군인 선진이 변도 개비 최순 제산다와 제조 나가르메시 중최 출롱 최진 도지 저와기 투다 남지에 닝강 티바망 철심법 세무 티바망 로노탄 노창 규라 뚜롱당 창샤르 한샤로 쿠투 클롱 코르시 쿠샤 스몰 힌게 남시 응원의 슈유차르

0: 계지 가르유네 거두시다.
1: 아,
0: 계지 가르유네 거두시다 쓰기.
1: 오른 씨, 마치 시험에 드링아데 알아동아 여비. 나 오늘 두 달씩 다시 해매 알아동아 여비.

0: 좀 봐주지 주든 말래 주든아 랑 봐오래 봐
1: 강훈의 봐오 때문에 자다 내지 님 호시해줘 항하자네 님 호시라 시해줘 고조와 야호시라 시기 오늘 야호시라 시기 항하 항하게 나 야호시기 제사 항하 나 자다네 카체 토미도라 되게 나다 카체 토스마 항하
0: 你那么些的我都来阿姐你那么些的我陈明你那么些的你在他那开车没有你谢别许过点点主图吧在他那开车没有好了让你那么些的我你是他就行阿姐他让东西有吗阿姐那这是这些

0: 아마.
1: 야. 문제가 있어 이제 때문에 탐무요 보셔.
0: 아마. 잘 고쳐가시. 내 미스리 여보셔.
1: 야야 용거지다. 문제가 있어 이거지. 나 교시. 교시. 나 교시.

0: 망고 된지 그네죠.
1: 아지 아무나 가져야지. 너무 레사비.
0: 아지
1: 아지
0: 나 먹었지.
1: 아니다. 인쇄진에 왔어 오늘 진짜 아무나 힘도 되니. 让他们几个，我很久没去马岛了，先说。
0: 叔叔上大哥去打着火去。
1: 好的，俺们俩吃面子，你也让先吃嘛，是呗？啊。
0: 请继续的。
1: 让他们去算账，气得丢丢，空几天了，从来给看不过去。来哈些呢，上了忙是当，来不中心不好打。
0: 계지 뒤야 암조라가 숨에 서르시미도
1: 레고 치디 겜디 타마 삼노 야후치에 당신 고리 람 포미스 통자 포미스 없더시 고르다 패시 타고 지교 아마리라 멀티에 지교 아마리 지마 걸어 지디 소소 진진 채심 고리 치일러 진중쇠 갭수신의 매다 미 야우치기 삼지 남자 꼬라우트리 치기 엄마다
0: 기지 대조 시에프스네 잡두
1: 까메디 코라라 끝송쇼

0: 중국 말만이 사지 첩식이 랭게 라다치 연기 착제 봉디시 탁바도 탄데 튀라 말만이 랭겐티 마게비아 지고 마시 마게뇌 자위 먹슈 냐메 땅 앞이 태통
1: 쟤는 좀 다 육샤
0: 용마다 니 봐도 뭐 좀 겨우리 탑세 털 폼이 예야 메바 말한소 주주 막디 선자 탑시 단절 상로 망스 당우리 쇼치 저 좀도 왜 자 기시해 줄 수 없으시다

0: 我要卡拉当送啊，这是你不啦？我要卡拉的。陆队长，卡拉，看啥？卡里，上个星期这些鱼，陆队长这次卡死了啊！
1: 我没跟着啦，你也下着手。哟，你这些呢？我也要。卡拉伊都。
2: 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卡里啊，
0: 바보 건조주다. 야, 저기 나 로봇이 이게 루딘디. 상준 소쇼다.
1: 아니, 나 조대 선지바.
0: 아지. 나 저자 쇼고 봐. 수준 쇼래. 수마지 로봇이네 띵인 싸우래. 야야, 쇼 소쇼다. 니모 그제 메고 대장. 조가 벼제 마대 유지래.
1: 님라 터치.
0: 야. 던더 로고 마마.
1: 터치.
0: 가이스타 사부트 보고 있겠지. 과거에나 마디비디에 베트샹제 집시라 용제 쇼시 지혜디다
2: 야 어제 샹호 아차라 마사야 그래
1: 알레 나 저거 디브라미도
2: 데네 뭐래 디도나 데르주래
1: 나 디도는 도르심가 승비 라소시
2: 我愿意，都不得行不是懂啊？等到出国就不打，做不成个嘞。你先做些下去，俺这些养家是结婚的，等几年我那都是大妹。
1: 妹的妹不认呢，都是当爸去了嘞。
2: 你这有嘛的？从头开始没得了，俺都是婆婆恰恰的，管不着的，是吧呀？
1: 你当领去，到这些给我妈是，让他们都东家搞不赢的，你得动。
2: 我呢？藏不掉哎，
1: 藏不掉。
2: 来过啊。

0: 댕겨 궁감사 기란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조나 교육대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위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즈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저기요마지 레젠 코마랑 저 리니 샤위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우니 리주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 리구이도 튕고요지 타자르 쳔보 퍼버다 강갸 슈암 가족 카쇼웨 급수 슐로 쳔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슐로 주보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슐로지 디뉴제 하장기 요보다 슈짜디 하장 쳔보요지 퇴보 인치 고급 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겹주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구도데 배자자빈의 스트란다 유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뇌보 삽소 망외 차자르 친부 법이나 지주 체거 요시 하과 조여뒤 차시 치고 뒤수 차자르 법주 치고 지주 양스 튕고 요리 배자자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란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시지리, 让日结合了呀, 日据给西军切瓦的, 退毛瓦, 多数切瓦几个 开据点有日, 日据给纽约特区哈江前部约杂, 近年, 李天马, 创作党熊蓝, 三不所蒙西之贵, 多罗瓦的, 各西里呀, 甘木卡县呢, 朝荣别提加油有日,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达了呀, 有我东部预备马斯, 各这个嘎姐,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트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아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去哪落了读书的当家忙活这一步要紧熊蓝给小妮嘎嘎也能听个新云气味日剧天虚月色长家亲不破别急了日剧天虚要紧能最低的天气日剧天别年个月别年半多同孙七个七七个月要紧可是日剧的月不一呢日剧给年个车别够了车门年度日剧给小妮给托三儿别过不来 초슌도 피규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이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교부 교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토구 마지 뒤종수 세번님제 남자 큐니 치료 마지 딘자 중배지 카바기보다 저와서 배지제 제유니 주 뒤도도 공주치우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구이다 총례를 예산 수초부지라 대가 정주 튕구 제보다 야나 체긴 육신 두단 체바 예산 수초지 예산 수도 유튜브에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유니 주제 세부 수도 고지 정주 뉴스에 빠르다 니시 딘규 유비기는 지레 개베 체도 년가 인지 지도지 리주스다디 베준기 창자를 법에 주기 쓰시기 뉴스지리 아티르 루부 정신 치워다 도르슈 첨부 요리 창매 계지 딘데 세브 니고버디 우즈 첨부 튀나 토사르츠 제소 딘자 군기 쯔지르 쪽 지버디지
1: 땡고 뒤 튀겨 내부 치고 진 진경 아 록셰 튀세다 발란 요셰 로그드 아 부구소 지저 세바다 징겐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비 파르상 방리티 강번 제조 아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칸점 렘부터 아 연자 땡고 송주 아 까바 기신 강게 친구 아 워키 공빈 작자 아 대급 신부소 소다르타 메스 좀급기 개과라 뭐부거요 땡고 세고 시 징겐아 칸베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보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메선 지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보다 메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보소 시규 땡고 세고 초 징겐아 메네 샤도 시규 땡고 세고 뒤 레니어 시린 메피주 세보다 사라져보소 매주 그냥 예전 신경 비 레거시 좀 뺀 거 시급

0: 주민. 네망제디 치잡에 소리스도에 아.
1: 야우도.
0: 야우도 에. 나는 현재 전에 딱다 마대베 소리스도. 주민, 나 전에 네 고동데 통차도 와.
1: 나 레서상지리. 랑게 그들 이내 주민 주비스. 딜레 네 명네 표다. 참도 가.
0: 긴즈데다. 거더 터브 근제 민더 아. 서베 체짐게 소경 체베 범은 야우 이리 쳐샤. 샘즈 호레가 법차가 망자다 튐바 미그 상부대 도도아 주빈 로디 니 샤호 장게 텐동아 장바라 소제나라 레 카시니에 임벨은 무지가
2: 칼라사가쇼
1: 칼라단스 상무도 없어겹지 칼라사가죠 영아
2: 칼라사가쇼
0: 왜왜 장게 텐동은 무지가 장바라 유니 카리나니레
1: 당린주인 장게 템도 시그 유베소르체 타가지 가마단다 타가자 왜 숨불러?
0: 너니 마부 체지 지지유. 체자 예바트 편지 균을 연구 좀 봐. 가수 균을 체내 야가 여지. 저봐야 너도 니 샤호.
1: 장년 교시. 너도 당례주에. 난소 편지 롭정 채우시. 장게 니 제비는 나 기쁘게 믿어.
0: 你爸拉说这哪了刚不看见了行也是偷偷还真多多干杯说呗哎我那天过去哪里的满足过来哪干杯说不起而已空姐看你一年说行个人张巴拉人不可醉呢人不疼不是人不疼不哎人家妈的满足过来哪说不得人不给不人来之前不忙过去了空手就给张巴拉人不疼不人死的
1: 前头看两个熊专门着，但前几晚呢，你爸来拉不赢死了不？顶这些呢，让多少给不有给的？
0: 马瑞姐，你对你相好，给这顶这的马许当过？
1: 大哥拉啥个着？

0: 계속 갈싱해 봐.
1: 챕스 럽존 차올다.
0: 수 챕스 럽존 차올스도.
1: 챕스 럽존 차디 군진데 저기 송상면 랭게리.
0: 이내 안주 탄데 탐좀 소자. 안주 레 갈싱네. 먹본 군도 명시.
1: 루디니 샹홍. 탄데 안주 개셔 레차비. 라니 주비 레서 봐. 챕스 럽존 차 튼다라. 상게 니바 탐진 차오리. 허루 챙닝 맞다.
0: 예스노. 안주 탄데 탐진 차사자. 안주 레 갈싱네. 먹본 군도 명배 마도. 산에 그 곰신이 버티어서 먹본나라 킨용교 마르스기. 첩세 럽존 차디 예침부시. 이내 시주 삼체는 가방이 구시. 서고 미릉월에 진소 요 마르베. 진소 고두 럽존 첸 다가서버.

0: mang zuo gui meng wen ne xie ni qi rang sang men xia de ding zhe qie yi ne jia ben zhao la qi rang yue zhe nan de
1: o
0: xue de gum zhe ka zhe tang li juan nie le xue
2: les qi dun ba lu dun li xiang hong ge dang ba shi nam ji le ye jian na gu dun ge jie nin du chi de ge qie zha nga tong bu ge xue
0: 도부가르기죠.
2: 통마. 문랑이 처외 굶시디. 만조 얌치라 챙추. 카산에 커송처분나 대뒤 당상.
0: 강리준. 만조 균진 딱제 체비규. 루팅 리상홍 허준시라도. 문랑게 루팅리 숨고다. 튀문고도 시시라도. 소소 저와 냄부 뛴기라.
2: 마제 치디마 녜선 루팅 당리준.
0: 망디 탐심 중외네. 계지시디 방다 혼전 거지라. 그다 유시 혹시 리상홍 단더랑 계셔야 투줄림어서 당리준 모티슈다
2: 레스 지금 봐 니에 다부도 후준체니 리상홍 럽준 지규 이내 말한 게 나 유디기
0: 리상홍 딘저 집에 뭐란 게 럽준 셉스다 마시 나는 루바지니 베드 종디기
2: 루디 리상홍 니에 난지 셰게빈 봐 Nye rang zhong jie dian mei. Nye rang da qian bu qian ni, rang lu zhong qian wo sam chu.
0: Mang di tam zhong wu ne xie ne. Nye ba du, luo ye qian bu da, ka xi tun bu guo xi. Zhi xie ding zhe si ge bi ne. Ngan tang li jing mei. Tang li jun. Rang ge, Li Xiang Hong ge nin du po ya, gyum zhe ka ri ba.
2: Chi tun ba. Du xie jie bi ge, Li Xiang Hong ge na li yi ge chi niu min du la. Na ne cu le, yi ge jie li mu su.
0: 前子我拿了金子写看护士买着什么去俺的年没人给人对拿了卡车都到我什么去今晚若不写求职生病一年生命来得及了没人给人对拿了生气能行给七个一个人吃下你也肯过村没送李向红让给俺谢谢谢给不得 Rangge yinji tuwa ne nindu zhiya gyum zhe khari yinba. Chidunba nye san shugyo. Sangma nga rang guja danya yi gyan yi. Kesi mingguol diya bino hurchun san to khabu chigi yi sikir samjie. Yin yi chibi.

0: 罗尼学习的那位培瑞学农成长表演积极书记澳洲什么一来讲的没另一个新蓝图对着设备学农给的主题其中你都已设置了中国阶级学习从对北京土著之外的人中年龄中错别对着设备的培育学习从对空别进不穷去我们把起来但是托萨的科学期从年过有来所单位从后马人来个的有些这三名的过了我的社会期空房生意人都特别大的杨台为四六年接到我拉到了七九过了期过了就这七个别位过了
1: 什么人家公开上
2: 公开啥
1: 这个人培育送个吃了名人家的天地培育生育年代四百个数学
2: 这是你培育给别次年他进到古别次教送三年时下面能听谁的能死了呢
0: 习近平习近平去培育学生错了习近平习主把他坦桑所前进教规别培育那玩的店看中三对学生阿里马为人员的老年来对几个月老年十七年被培育学生成长表演培育了感兴趣把他习近平阿就一来讲的每年给新南土推入三百学生跟着主席有事
3: 当初现在跟着这有些数交给三个月吧提前新南年选拔卡苏佩洛西参与吧空呢每年重叠新州球队协助的那期七月六日吧成长表演成长表演我最近在美丽团结期近在时我把了某某球队阿姆拉特我写穷度我解释查实每年都赢如今南京来准备赢记录你都你设计率到我准备在你去经营我南京年谈论结果的说法的老百姓积极书记您这里配备当上推车三门各做了八个没不见的年龄如果能兄弟请不穷写送不是记录你都你设计落落积极书记供我们您这里随性拿我的配备行我就是什么抗战杀脱了这位出发他各做谁的能每次这都归为那么体验成长表演每次人们交上开心性都去了有事其实近几年这么样为成长表演他们提了人与每年都落于当不签约每年重叠图面在日他我在某个地域约别新来了这么演别成长表演为哪些呢其实他开局约讲落不得的讲别谢谢他新南去新来天黑把钱不有事成长表演同盟的勇队满足了财力团团别出国端阳工作大图让罗穷穷水让给刚进来按最古界某个日节四个度他个上是新南都来个七九天年晚年罗边杀不起真把他国杀不做不起日节算不是那年每年重叠的期重叠的檀香重组节人松行列了在七个了在把重组年的边角的列顿主把人阿不他地不列电信地如成长表演两根主表演张和杰克行列参与公司了在组织吧流行顺气早晚天学习了年有没有大过几岁学习了年点有呢点点也不几个日节算不是张和健康训练参加参与公司六十八，轻松可以。可是出差多不远呢？龙舟卡车五十，滚个多九面神队，过节不热节算不是。常常表演，你个的月饼出干什么？贴不起他吃谁？你个干了，工作轻松他接不是？工作看不难，六十种就穷子，搞不起来穷些算不是？轻松可以，工作相对于呢，俺六十些不成吗？六个月节算不是？抗战时代日为新南土，来缅北同缅三段江的成长表演将为了在新南土国军前年内地满足了六月十。
4: 尽管呢，就是我们看你有多做这部电视，我的感觉他不担心的感觉这部电视。
3: 了在新南土国军突破了，娘娘他谢谢三百爷所做突破，日兄弟心日为新南土了连打了年早晚出月十。成长表演，你给满足了新这一趟，我猜每到这地段那么难，尽管那么人心急，内陆点不他，咋不也不提，内部过不他，全部讨回，内部听个月节算不是。选举一路不行呢，新来了这边更真怕了，新人级新生新表能，成长表操弄穷也不是。那年进到结巴了，积极书记习近平去，培育长岳军等为他师兄的连队连续三个。与不同的年是对天天理解团练团拉过的图天天行主练团女增面团练配件东国别那是哪一积极书记我觉得什么成长表习近平习出去了归宿清不清是成长表一积极书记我觉得什么落了电波的年龄满足及团练拍了团又不判断用久了女不看练的原因写算不是其中你都你设计落了积极书记您这里都是能够新规提拔团各种措施情况年今年你三个老罗积极书记拉了杨三多的配合 법샘 챔버기베 파라 천장 배우이 폭삼라 가조 세부 총유 공기 지급 수지 나주 스마티 낭샘규 두자바타 칠랑 렌도 큐웨 자주도 규라 체네 전이 기랑 주베드티 서드 피게기 큐용난 팀버 체디 시림 된송타 신조 자자 피게 동조로 레기 비신이시 난진 돌롭진 짐비 급티드 총기르 침변낭 레그 체네 된료총 이네 타자 시림 도시 수바테야 도규민도 성비도 제송시 천장 배우이 서신라 요수 조사메 큐기 지시더나 다가랑 기시 매진야 차지 나주 배주 치자 마와 체나 중재 대점기 야과 통해시 내야 무투티 밀린토 시송네 신조 차자 피게 동조로 정류 칸레 등유 인시 송시 튜닝에 칠로이도 니서루 중국 예지 십슈 총두 지제 조송님 베징토 조지와시 급디 십슈 총두토 정중 인용종 초배 진내타 유고르 십슈타 푸메 루소 계주 소젠 서류 캔덴 튜엔레 그주 십슈 소 레지 체외 캐볼라밍디 드릅 사바라 푸기 십슈 총된 공비 침부 총주의 초 가즈지대네 응원바라 체브시 총대 고르겐 지라기 푸기 튜엔제 내가 좀 부도라 미리기 캐주기한 스무도 제솜시 총대로 슈겐 총바 송완 유기 푸기 리네 유고르 타 루주치다 이는 연자 리네 사르드 튜엔제 타 서류 중주 십슈 섬시 이는 연중 성마라 미세기 캐주 타 공비 동시 침부 도제 솜시 계급 준비 요소는 레디 십슈 총들의 대내 장중기 클레 죽지기 정위기 개용 스네카기 총바타 냠네 로다타 제드타 모제 주문 제디 총리의 고급 출시 제바타 남자 망다지라 냠네 경제샤네 냠네 제유 계제를 담았다 벽이 튼지 지동 체주를 군대 눈대 담아마세 벽이 작다기 개용 수 파장 조배 뉴베야 규류 체로 단유시 내조 편정 차마간 체유 공세 지급 진열의 고제이 문제간 주요 튼지 조 Jongnanguosu chonggiyu, tatingi chongdele shubayu, sadu pule tuanze gejige nangki chongbda tiwe chewe to jizong toba chongxie somshi. Pyonjong mele pyumen ceyu gongsi tuanze jinyere zhangang rangki, changmen pyumen ki lumjue rinne la gamyo chigadu. Nganzui tatingi chongdele gyuti, pyulu suru ki luzu ta pyumen rinne chita kanle cheba yinxie somshi. Pyonjong ludi kamsa luze ta rinne pege ceyu gongsi ledunba zhadun ki, chongdele rin nganzui, 공식화직타 유리 냠레 체베 개지샤바인 대제랑은 좀 모투 튼제기 부제타 십주 주단 리수당디 배우기 견디 십주타 뷰레 튼제 개용 스네카도 칠종 자주 인시에 솜시
1: 뉴얼로 시나 타세 토살 쿠이키 랑규 정기 개급기 사투 변조 뷰타 공비용 외 문규 쿠 조두 체교 슈갸 괴베 괴지 랑차 뚜니 총니 쿠유 리수당시 시튼 십주 림보탕 시슈 겐송 투창 Zogyu dekyor la shungnun gyakba jie chebi, chonggung ma zhen legar, yurse zhe sang mi yubzhi.
5: Penchong yi zhou rinden cenze ma gang ceyu gongsi nang gyu tu, xe bi zhi jor kui tu zang zha tuba tang, mi mi nam chu jiri, che zhi ne xiang yubzhi. Ta zhe tosar kui ne, zogor nang zhen chebi, cenze sabdun nang bi kele yinbi ngui ne, nam chang kencho che cun, lin kui nang qin nga mi ne, gyu rim yong la jin ni tang, xe bishu zhubdi, le chu qinbu, Kelehi ganen siro chene. Nguntun cenze sardu lakze sator si tsukbe, sanne pege yungur, tunkin chargyu. Penchong yi zhou, rinden cenze magang ceyu gongsi chongtun buzhang Li Xiaotong ki, digen miksen hi sardu lekja tang, chongni huyu hi, nga zu dir guqiong. Tosar kuyo totam lenkang ki, jiktun nanbe shibshu zhukidu. Chengzin tunle la, lo te hi kusab tang, Shibchen Zhulu Kutuso Hie Sishu Jethie Ngan Cui Kenir Hie Mane Maru Dangwa Tang Xinden Bar Jishan Kodun Cheba So Hie Shibshu Zhukidu Jie Songshi Penchong Huanchi Menchu Yoche Ceyu Gongsi Korkang Nang Sobatsu Tonen Ceden Hie Lejub Chedi Ruitu Jaksar Tang Ruitu Jianglip So Ruibe Cengka Hie Tunze Buishin Nebu Cheji Geyong Zamasi Chige Hie Rimkan Menchu Lekong La Gurki Yue Shibchakbe Tukor Yongkyub Hie Shibshu Tang Mingtong La Zing Hie Sishu Hie Kabo La Dini Kele Lo Debu Pege Dongtu Bamasi Lingkui Tu Tsonggong Manjian Chibi Mingchang Sunbu Xi La Kyur Yubshi Penchong Huanchi Menchu Yoche Ceyu Gongsi Jinir Zhang Jiajin Hie Lingkui Nang Hie Jiyu Sishu Tang Shibshu La Sokba Tsongni Kuyu Nele Kibudu 俺最持账前边，林奎托本地雷轰泥浆，啥土不最多。俺最讲团结西群堂，团队干起东西越接送不接。 Tanchan Lhansi Tosar Kuitu Tsenzi Sabdu Kilegi, Tuengi Shigyan Ngarwe Dentu Dangde, Tuengi Korkang Nang, Chujengi Wuzhe Kingxin Yubzhi. Tuenle Kuryu Gyun Tu Tugu Sangtu Dangwe, Gyudob Chewa Tang, Dingshu Chewe Kile Mangbuchi, Lhansi Tosar Kuitu Shizungde. Sato Peke Chungwe Kugam Nyamju Shixin Yu, Lhansi Tosar Kuitu Benjol Kongbe Juyi Letunba Wang Chao Yi. Dilu Ni, Nga Junge Guzu Lo Yinbi Nguyen Ni, Ngan Cui Kile La Shibshu Tang, Tuenle La Tungin Jarwa, Salji Tuege Yongwa Jela Mingdi, Tsongin Kuryu Gerim Sabar Leba Che Yu, Tuenle Cudu Jien Tang, Peke Chengzin Jien, Shibshu Shibcha Jien Jie Yongwa Chien Ni, Rang Junge Benjol Tang Jizho Buta Kongbe Yungur, Legi Sabar Kangli Bugun Yin Shizung Jie.
2: Sarguwe naju chongjiri ne shido chongwara, zangsum chugwe gigab jilin tangle chengyu kuykonsu namsa parusum shijik jenki tashib cene mala dobe, kuykongi genga mala denpeo rengxin ne gyundi rengxin para torxin shi.
5: Zangsum chugwe gigab jilin junne longa songrin, tangle chengyu kuykong zujun chebar tuycam rengxin ki penje tunyu, mingar tangle chengyu kuykonsu, Namsa Parasum Shiji Jian Dashib Tseli Mala Zhu Sinne Zui Tan Chung Chung Kena So So Chan Shi Jubxin Mitab Rindun Hi Wun Zin Tuki Yubba Tang Kyangrom Tang Damra So Reng Chung Gen Kham Tung Kung Rik Chu Dashib Tseli Tup Yubbe Gen Kham Da Gyung Che Gyur Lak Zai Ki De Gyur Tup Yubzi Long E Nang Nuk Chu Chung Kher Ki Nga Chi Su Ma Zha Gor Tung Chur Ju Cha Ge Sum Dang Ne Gen Kham Nam Cha Chuk Chu Lak Dar Che Yu Jin Za Tang Nyam Su Mu Chi Jur Gu Cha Sum Dun Tang Damla Chuyukyong Mochi Nisang Cha Gugu Chebe, Kuykongi Genkham Kuryu Guntu Sangdu Qin Yubzhe. Dangle Chengkyu Kuykongsu, Tuykim Jigla Lennan Jigki Genkham Dagyong Lennan Guiri Chebe, Jogba Cho Genkham Songyong Nang Shubbe Simshu Chir Qin Yu. Tapar Genkham Dagyong Te, Kasa Mengyu Gor Tongchur Sumcha Chu Jaisin Yubzhe.
2: Nyetu, Ngari Sagui Ki Kungfan San Yin Yingdob Tarbe Daan Ne, Yang Tarbe Sidun Leji Dawa Ladra Chegyu Gor Ki, Gorgyu Zhozhe Chegu Zondun La Rinpe Xin Pe Yuashe. Zhozhe Sobe Kungmi, Yudu Zhuwe Mibita Se Damgyu Gyu, Sarje Yingdob Ngari Ki Sashi Chime To Tungyu Che Di Penche Tumba Che Yuashe.
6: Zhozhe Sobe Sazi Tangbo Tini Cho Chin Zon Yib Ta, Chegu Bi Yu Tu, Gen Yun Xuebe Lejiba Genche Chimi Ta, Gen Yun Ge Sumge Tama Wa Kanga Juma, Gen Yun Ya Tuen Bisan Wa Cirin Gebo, Tar Chin Tazang Na Don So Yi So Chang Xuen Ba, Yang Xiao Chuan Jie, Zhong Zhe Pa Xibue, Shan Wo Me Gu Nyon We Nyam Nyon Tang Sung Zhi Che Di, Kung Fan Seng Ki Ning Do Ki Tu Rep Nang Tuen Ta, Tu Rep Sa Be Dan Yun Lejibe, Yang Tao Be Si Tun Leji Dan Wa Dian Bu Zu Gu Tie, Sen Zhi Ding Sip Che Di, Zong yong ge dang yun le chi ba ni ge ta, lop zhe zhim xin be lo mar, nang tuen pi sum chong la, sun nyim tue be, sar chi lop chen xi chi yu ba zhi. Nga ri se kui cho chin zong, nyam zhi nye jo di ne ge le chi ba, dam zhi ki. Kwa nan be, kang chung sa tur xi zu di, ngui se mi be to ne, li ge pi wo ti ni, kung fan sen ki ning do ta pi dong ken ki, bi chun yak xu ti zhi chi sum zhi. Ki ge zong to zhong zhi chi gab, yop sui mi be to ne, 七岁人路帮我谈心里有鬼盲催全位主鬼写把七座切地宁都君子他全位来全你送着疼色切一把他给这种托装着错别西林给来切别盲催叠子七日冬有贴四天来切七旬了自己的命令宁归别这切地宁都君子切给全我面来连了给我切一把日 我这次可以给这座蒙西他蒙西天别蒙米来天去给这张宣吧阿旺去罗中给中这天蒙了小学主别天为给恰去了给我去给你送不热我这次可以给这床的给吃着我云胡秀云去蒙了第一中就天呢四天来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我认识两个青年别陆天健这忙不起，装这起源头来一本书，跟书别立即把密码开。

0: 我们反省咱大人强烈能够给年初提他三三听听三不能你给一本他中职年级狂气各体对生意给米同冷金群为年初参谋谈年去一本事这空班生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不信总结是去年，民币多不少，我这用送外卖签约。冬季给不行了，第六次，我这是为去西林托日卡给全村为装置全天热冻出一下钱包，忙错提中日谈松东出一下小一百谈，忙错给团结谈村为日卡给全村热天卡热冻下他去接的，宁德别装这一天，开越来越给忙片冲着了给我钱一笔钱。
1: 我这是为吃炸鱼，三六六选老鼠可以客栈，利用问题结束。我去米比大厦体外忙我点去吃的，空翻身体人多，我这个实习签名托团聚千年，偏这天不去个人是送不是。三托儿写到手给贴，出席批前面栏卡不谈，拒绝跟真去，没那托话说去那天这个月边，偏就老些六零去中路谈路路，写到所谓吃了今天，特别出席谈，拒绝跟真去个三对钱的，老在抢求别许多新人间，看忙不所讲钱有些。三个月吧，偏就老些六零中路谈路路，写到所谓吃了给我就老在措施了，举个跟路上杨总来去，老么错了，出席这个小看着家国民所六些有些，记录一段九个老路两个手背空谈的，偏就老些六零去吃了跟真把他去了有些，偏就老些六零中路谈路路，写到所谓吃了给几个路上杨总去。
2: 六千六零塘坡路接了，忙些点就走人。俺做老么错了，认得了某某，我就说了几个月了。苏丹城嘛，甚至几个月前送不是。路上杨总去，甚至提那老么错，苍龙村外居民用车去，是不透过土，写到说个前面栏看不呢？室内去，确定就是三对前天写到水去。平常那些六零中路塘路路写到所谓七里几路嘛，苏南北几去，他那用直接了点呢，锤子村镇七八塘七不去，锤子忙不起来呢，写到行不行？说多吧，几个月前写不是。
3: 老朱团长原本泡沫，披露写到村干铁南温州前年，六级招一批。老朱南将被西吉他，昨晚我一套，陪住特别，来的老在老朱的迷茫被搞不起个一批。
4: 老朱南了几，俺做第二年的认真多的，顶着姐姐，每次给讲大的钱不哇，谈到两年拖了来差价，搞来说是那样的，就他们成了全部用被搞不熟，俺这边答应了，接六百说，顶着个村南用不明多，说说说卡水的嘛，才把进南门来一年的，六十米说嘛说那顶着钱。
2: 当初泡沫了吃下边呢，他来这实习呢，就当得不到了六级了，多过来。俺爹拿了龙呢，他好像个泡沫来个一年来，可不是养不少嘛的，反正很几套龙呢，开不学不远，装饰起啊，他都刚刚设计起来，都说好像开不起也不远了。
1: 今天六级他，云南建给我做了点呢，那么说写到说就是个星期六签约不是？现在真的第二年他怕了，现在提了在抢筹备，那么给他我就让着第四栋从业来的数，来去他们呢。 人家的老在我们心里不是，平常那些六零中路他路路写到所谓七里几路嘛，电子网站去，我让爹妈去给所有的搞不有钱是不是？平常那些六零中路他路路写到所谓七里几几间，路上杨总去，人家的军团铁路档次，平常给罗马所有钱特别，俺人家的老在军人也不是就赢些，是不是？
5: 社会团创客人边，七百两千七八卡，我接受组织性的团队内，让军给中控用了七百七列这些本卡免费动车干预。七八岁，三级培训路线团，每日给忙些吃不动钱的，培训七八岁，被本也准七百两三抗零五百七十片。
2: 深九度，出门浪漫七百两千七八能中抗能，老段给人去说起来特别正面给九股团队内。 唐新社会路线，查着可是深度。现在中间的出门浪面，七百两千钞票公民，本地来几个，俺老早做的年头，写多久了，还真搞不远。他们年纪俺来接不了，全部能给月结写不是？出门浪面，七百两千钞票呢？ 시제 찹조 정신 대비 슈노로 중기 직제 분까지 임바타 단다 국민계단 니슐하 유여진 로마는 관제 정치난 도직제 차도용 호다 제바타 더동 중앙 인제 리공기 집에 년야타 가르웰람 젠소 로가라 젠도르는 팀만 슈디 니지 대비 로냐나 대니 드럽 사바라 되버표바타 잔중기 슈노로 중기 냠사 칸링웬 바라 체유 시즈종기리 기초문랑메 집에 냠시 소비 로드유기겐 루이 노이 주연주연 루블링키 현단 좀게 개나츠 나즈 치바초로 나이 파유 시즈 시바타 나니 베지엔 남베 고무체레 가시바 잠히 시부츠 강에 타다 케세 제디 루시에 티베 야바 돈토베 저와 유에지 솜시 년지 덴베 루야 냥주 장모네 예론 장부 조종도 차 로고 총기리키 예론 치베 냠시 초보 조춘 국민 십주 시조라 루시에 돈단 테 초용네 종더 제베 총제 장 상부 토표 통총기리기 예능 집에 냠시 총비 국민 포부 참주기 나 시에 돈주로 하장 가부유 시에 담아 조난 피기도 내 시에 여부돈 통해 인비 이제 유해지 시에시 통총기리기 예능 집에 냠시 총비 로빈 기계 계산 파주 집어서로 로빈 하 칠레기 종달의 제바규 시에 돈다 태열계 침부 총도 집어서의 무투 배준 휴메 제디 통총기리기 집에 냠사 간행은 토배지와 유해지 송시 강정 나총 내조 하스시에베 집에 냠시에 초베 종더르 진짜 도디샹 롭종토 딜레진데 숨바네 숨응수 로보수바타 미 숨주 송을레 초베 뭔가 토마티 인싱 루시기 옌 숨타 레종기 옌니 수르주 난조 강제 구지 제유 단다 냠시에 초바티 시에 돈다 난종 후다 치지 유바타 레진 시 윤치로 당디 제바소로 카르디 티베 체와 주님시 강조 나종 내조 하스시에베 집에 냠시에 초베 구미 지시 초메 Pēyū lhāsā xiebē xiendī gēyōng jī qibā sōrū pēyūnē kwanzō rō ngānzui pēyūn zēbū kāngzā yūmē jirā qizī yu jē xieb shī. Kāngzō nā chōng, nēzō lhāsā xiebē qibē nyamshē sōbē nāngzōng gōndōng gīgēn guā chāo yī. Lē jī ngānzui qibā sōrū, chāngyōng mīrī kāgī lūxie tōndā jōngdara jē tī, kwanzō, zhōnghuā mīrī kīmzān qiemō rō rīngnē nāmā pēsūm sōbū yu bā xie sōn jū zī yu jē sōm shī.
0: Tengka sharwa tha, tengjian zong ki mu chika luyen bie nishin la rimshin jibu minba tha, xiang chong de ka ki xinglai che bie tuzui tamzin che di. Cho yong ne, zhuzhin du cu bie, sadu xingsi xinbo ro lo le yong gyu riwe kenshin shi.
2: Tengjian zong hladong chong zui yudu jibu nishin na ng, ngadu chukuru chi zhe ki ge zhe chu, ngadu tha, zhuduan, songma tang nishin nang tu dorwa che, rangui jian tu zhuzhin yu ba tha. 퇴주 통동당 세도기 님한테 티다 최종 투유에 주도라 교류해
1: 다라네 다 공생동기 가디게 올롱아제 리테제 선다제 제다 미유인데 네 롱아제라 티현 지지도네 네 신루제기 더 모모모들 디지 세메바제 다 탄도
2: 정공수 지심망라 사제 타도로 예인베 퇴을 미디 덴진 정기 유법한 되네 리 추구 체디 신주 Guidong Lugdun Che Xing, Xing Rui Che Rila Dianne, Yu Zhe Legu Zhuba Tha, Saja Tato La Xing Rui Chung Zhe Tha, Midab Penzun, Xiong De Che Be, Xibza Sabdu Che Di, Dogu Yue Tse Duba Tha, Nido Chi Gyan Miliba Che Xing Yue. Denjian Zong Xing Le Tha, Chong Sip Chu Dang Zu Yi, Shu Ji, Ji Men Gi. Dilun Zong Di Yong Ki, Nen Ge Zara Tong Yum Chung Wa Tha, Lo Le Yong Wei Zhe Wa Yue. Dun Du Ring, Rang Ren Zong Gi Xing Le Che Be, Tu Zhe La Che Gyuru Char Gui Lugdun Tha, Xing Rui Guidong Ne Pi, Xiamgyue ki xinglai la zhe zhubzhe ta, xingzhu gansong xipshu jie zhumne, zhuzhe ki tunbo ta mangzo yinbo tenpo yongwa che yue jie somshi. Sorwe ngawa ne, chui jie ki ngawa para, tuntu qi ta rimzhu rinpo ro chungne, lo li ki byu zhe gyundu nye jie tobi yue jing. Chui jie jien ki lego ro tenne, nga du tu goro tongdu tangdi, xingzhe tu ki nga zui dupshu ma tangwe gangye sewa ta chibji, xingge se rin chungdu tangne, mangzo ki nga zui zhibu tsangma tenpo songshi yue shi.
3: Gensu xiepshu gensung xiebe nuba tan chu zhe gun tu tor dong qi, la zi chong kir ki, gensu xiepshu gun nam jian tu zhu bie meng xi to, rin nu jun ni tan, cheng zin le di ki, gensu ma la du ti, chong kir ta zong, gensu le kong qi, rin ba sum nyam gui qi ni, gensu xiepshu ngar wei tu gu chang tu dang yu shi.
2: Meru kongara zong, gensu xiepshu zu zhi di ne su, le dun bie zhi dian dan dom le di gyu ti, Gensu Ligung Kuryu Ta, Gengun Didang Dishib Tselen So Kurim Tsangmara Dandum Chigiyo. Lede Ti, Mezun Dinja Ta, Saje Dinja, Nire Da Yung, Chekin Yurze So, Gaze Luzi Su Jinde Todam Chigiyo. Lhasa chongjiri meru hongar zong gansui shibshu zubri dine gile dion ba cilin doji. Nganzui gansui chukdui shibshu le di ti. Chilun yidong ni siang liu dawa kebar kuryo cheba ta. Zong di kongsu, rignu lakdu ngabdi gubchuk hobdi zhe yue che sumshi. Meru hongar zong gimikse gangay yu gen jikdui sonyar shibshu dine su. Le dion bie, gangguan coro tu dian rignu lakdu la gyan yu me la sokwa shibshir cheba ta. ngangyu rinpo lakdu ti pechoo tondan ta todan che goba kar yume sere kya yubshi. Meru hongar zong mi se gangay yugan jikdu sonyar shibshu dine ki juren cawa namge ki. Nga zu, gansu chukdu shibshu ledu kyu ti gangguan cu denja guksong ki tazay songwa ta shibshu buze toru dan ube gangguan cu luyi cimbo chungdu je somshi. Lhasa chongjiri jizo pinda kang ki gangguan cu ro cimbo ro dajong che gyu ta didan dakje che gyu so la mingne Chuzui nirshi rin, rignu lakdub ki dashib celen cheba gyu, ngangun cu lu simdidang ki chengshi mambu shira yubshi.
4: Nabata dinti chenmi, di nambarwa namsa pini zidung kya kya kuli. Bao ting kya sabra, mi yon namsa rokba che di jikirwa, dab debo yago, jata jata nanda wali.
2: Lhasa chongjiri jizo pinda kangi yuanzhan zhaji tunrub ki, nilu nganzui shibshun rubi la chua ne, didang dakze cheba hin. Gengwen ki subiwe kheji lo shingne, tuto la dashib celen tuki yuebe, mitab ta la zay tegi nuba chenpa tun yue je somshi. Tengi chara, la zay chongjiri nian zon chu para ta, tine gansu li gong para rimzum nyamgu ki rikdian dandong mala duwe ti, chanchi ta gyu gong ki gansu shibshu chirin likdi che ne, gengwen coro mi re la yikca re sui di shibshu khanle chubi yubshi.
0: Shyamla, san yu do du kashi siro na.
5: 格塘北天津塘盆中新疆葱温甘肃界西水军苏里塘地塘里熊北里葱都泥土枪都冲开土草不是北里葱都土天津塘盆中新疆葱温甘肃界色归眼玩三推内新旧切别特区娘内看个下关马斯天津塘枪都玩起成真面具那这九个粗白开不扎切不是天津特同熊门葱都塘切来开别娘娘娘具 推米大锅所切过白玉皮，泥土凝脂虫壳起，来里了点点忙往吃顿切，血嫩破顿煮，解别边角三百块土，切团那么多外都错操不谈，开来松就叶，人嫩所准谈，听热皮皮来热，韭菜三把所叶，团来谈，这娃月白来嫩，洗个韭菜干干，扩顿切玉皮。 陈明梅切断雷门多汤，茶汤内太东切碟，雷内扩断切把所叶切得结边，雷门多为切干二位切入清油皮。二推浙江新青台州重开切，他的总汤酿制汤，他的汤台州以玻璃萝卜素切边，给住萝卜角切过表皮。
3: 切过汤，浇稠为萝卜菜桂枝切不汤，萝卜菜切汤三对切不汤切不及，两娘别的汤，果汁肉切所切的，鱼体黑给看起萝卜菜出菜拖着猪脚，地沟切不及。泥土，老个重开了那东区一个，隔壁边也弄起，鱼上血满，来点真多切不及，真多贴，形状粗穷汤，切来粗穷看你了一眼，血满我们蒙牛汤，下些鸭肉，这个一擦切，敲松起甜点，真多切不汤，人别咸，来点切不及，香汤冲得看起，鱼上血满，你色松特多囊脆鱼皮，真多切不及，怕冷起，鱼不上土东为来团了特别冲这温鱼啦，形状蒙错给，切来汤吞别过来，说擦切别，火心姜，配鱼皮。
0: 什么人家呢？特别忙为三九天对呢，出热真的去，A P

남초로 자부총화법규 저당창 시내 주시파르 로나너 퀴라 자부승생법규 저당창 속성내니 승이파르 남자바와라 자부승생법규 저당창 종이내니 슈파르 저시툰보로 자부증화법내 짐신 지부망부코르규 저당창 기에내 줄구파르 사미엘라 자부승생법내 짐신 지부망부코르규 저당창 군내 줄구파르 양보젠라 차부총화법규 최당창 신의 주식파르 테네 티민 종탕 총대키 남시원드 쓰러나

0: 삼대양민토교육
1: 워두스 주르바 두침바다가 징예솜
0: 원장전도를 찰러니외 참수 삼대모조주간의 대여부시
2: 니산대의 개세기미도 이내 모란샘나 사바디 니하코기 모란게 계란수요로가나라 미카주여제 부카주여제 봄카주여제 스티기 다 모란게 디테일 미시디에 스티기
3: 콩게 모조루가 나라 범무 많고 요리 쓰기 니급레 미시게베 게지틴데 시그유 란다바 제문니보 데기 요리스 첩구구유 제장콘 젠두티나로 쇼괴미 테라 테솜유기지
2: 나라 모조 로가네 퇴고 삼주 단통마 로가디네 퇴고면 좋았어 삼로코주 로가나라 봄만 보체 부 망고미디 나 로가디네 중빈 이슬럽이 다 이네 모랑케 미든 때니 지금이도
3: 녜삼바 케시 페네 퇴부 이나 양초에 쿰시 야우디 초주리 삼주 Takpa nal kaba de chuzu ji ni bete de de ri. Tenze che na ngone yaku mi du. Nye re wa la kongi cho wa ningbu yu bada senbu kibu chu nu sengi. Xe me do jiguo de du ngone yu bu yu ri.
2: Morangkenga, Chile Chinje, Mitsu Lumba Dush. Motu, Jigbu Mimba, Mitsu Tsuada, Konzu Sukhini Tsu Sora, Ketch Mangsam Chi, Nua Biri Mangsam Chis, Ketch Shigi.

0: 다른 쇼게 뉴욕랑 거기에 거중해. 에.
1: 과중아. 원원원 야스르지 처음이나.
0: 제 뭐죠? 에.
1: 창고시에나 나오니 심제라니르지.
0: 아, 심제 카르도.
1: 디지를 전해디
0: 我们的人嘛是吧喂喂吴建强让你那人不是我你们了吧罗爹不起心里人让罗杰东爹头的嘿嗯让罗杰东爹头的人让罗杰西爹头的人让你你看这里岁数里想嘛的找不着的我大这多钱不过我也让他进嘛的
2: 미사세야디 세톤토지 이네 라로 제도스 뇌게데르다 라뇌게니게 세름고드지
1: 라뇌게니리 오네 라뇌게니디 랑 분노부 분도르 딜레 랑게 탑시다니 로스 야후체게
2: 제샤 제샤 분도 걸마시다
1: 아치 랑게 루보도 컴보딘 제변이 임마다 권해인다
2: 따라쇼스
1: 지상이네.
3: 계시 저장 게임 러비나. 사주고가 다도 못 갈래 깊지 되었어 그게. 로디게 나라 상할 갈래 수 있어. 지금 마사.

0: 마시기.
1: 멋있는게 직대디도 민상 구글이 쌈주 파제 소시 직대디도 국수대 나르르샤 그디디 말해준 당원이야 제도 저어매매 믿어줘 수술할 수 있게 근데 우리 대신을 알았어
2: 이제 저거 시험어
1: 용아 이 시험어요 시저 바부터 다시 두바주니 장보 심기야 내가 진행이다
2: 그냥 차라리 간단한 거 진행 봐
1: Нет, это тут суна. Шанке, шанку жопу со. Не, баба, сугужим куда, тешу дэбо, чем бащу ёжи лёбя ёжи.
2: Амля, это да, сунги.
3: Уэй, шуэ да. Кэнчэ дэ, нэ зу хобу да, лам са юон би.
4: 姐丈，姐，老少应不是。嗯，俺做生意来的，是。嗯，那是还是多啊。姐丈，他的那大结局是。嗯，没啥的，老雅丽生，今个那边去过，那次去不去的。
2: 他
4: 谁？哎，萝卜脱掉了，他可找不到下。

0: Tidak yang ayo.
1: Yungguye, yungguye. Si, xiao zhai zhi du.
0: Zha xu le. Ngui guo le nga ling dui min du le. Ti jue jian dui min du. Yin le nga yin ji xu yi. Zui guo an ye jian zhi ge ba.
2: Zhu guo yuan wei tong tou zha me zhong. Sun yin ba.
0: 여제
2: 나가서 용봐
0: 소전 야 알아동도
2: 그러니 알아동고 입신자 내 조거정아 용비다
0: 야 알아동
2: 이다
0: 이다 야 거들라 공세 CEO 잡스기 공세시다 지겨 조입자도와
2: 진짜 싫지.
0: 경경 싫어 지금도 와. 중도네 지계기 년지 중군의 칠비 등이 있을 거지. 다단도 잡고 제도 와. 부산 원주 토도 와.
2: 단다 부산 원주 토주리. 봉도 그 차고디 릭주 토수나. 네 북삼디. 신의 원주 토바 시초리. 다다리. 탑주 냠래 생바 네 달로비. 이내가 저 진동나게. 장을 차고 제배를 부스트 숨기. 지야.
0: 지야.
2: 신유 당화. 팅상 지조대. 신유서들 진단 제입지리.
0: 내고 조야기 멍을 라스마.
2: 견조 남자를 민가다 봐.
3: 네가 북상 좋아스다비.
2: 북상 좋아세.
3: 그제도.
2: 진짜 싫으시야.
0: 쇼가 삼다 조리.
2: 전화 줘봐.
0: 다들 아니모도 매.
3: 시다득이 스니커 봐주니.
2: 영아. 뒤주 유도 질러. 공세 영재. 물린 가쇼.
0: 헤. 전당 원 묘유비 로럽디. 야 전당 원 고치스. 신득 강득 소화기. 예득 파괴기 소화기. 이다. 나도 넘부 사벽한 교육조도.
2: 교수 남자 리조윤 배 대신 면도 쇼인다.
1: 하디스 대기 소리도 또 변하지. 하디스. 하디스 이제 랑 가면 잡듯이. 하디스. 이제 랑 가면 잡듯이.
4: 이야. 가수야. 마법스. 마법스. 가수야. 마법. 가수야.
5: 만요마르샤 당샤보
1: 그저부저 가르세요 잔여부여주 코요카르 냥마르 예르고치다
4: 하지 야라 아르도마 랑당다 디구디나 데냥마르다 지지어 도시다미나 인도바 냥사수이
1: 예라 아르시오쇼라 칸부디 냥뉴디 나 칸부디 강다이다 예카르 냥저 고치시다
4: 지랑 탄다리 나스다 저어여마르다
1: 자게 예르고치다 냥미디다 예시죠 고치다 고치다 시
4: 我是的。大概等到这些米呢，新建的是年多半年三十亩的。年三十，谁的？年的过得去。那这些，这些。啥水米？啥米？要什么米？让米呢？咱们米要是没不着。啥水都还吃多，我吃那些。
3: 等到什么时候啊？这么水？
1: 谁想着吃多？咱们这么好的鱼。啥这些料鱼我说？马菜菜，他好的鱼。我为看他别来些的，看起啥不的，都是苦的。
4: 给咱做困难嘛，确实的，也没得过去了，是。咱不是说年三十五，大叔。那咱们不光着，我们这些，这些，新郎给，啊，要不你让他们做呗？他是主管长老，让新官的，大叔别让，想追哪里？想追就要多多提么子呗啊？
1: 我才看到些，你俺这看过一的。
4: 你说吧，年三十五么子呗？等到你这代表呢，总管那住着，坐坐坐。
1: 也当不起，想去。
4: 咱不先着跑么子，我那也俺也是多，其实俺那是呢，你好吃许吧。
2: 听说你长个人多把年三十五岁，
4: 第一年三十五都不如呗。

0: 得求这妹妹明年可以的。你让恰斯的主耶稣，他不懂俺也亲娘妹吧？俺们得怎么得手对？其实对对俺没皮的，人家差不多，土豆米不随便点用的。
1: 第五个嘛是你用对。
0: 三年嘛是不啥事？
1: 等到三年嘛是不是啥事？三年嘛是不啥用啊？
0: 那对不对？
1: 你也不对了，人家没有东西也不行，谈到俺一起嘛说，什么来点不就弄点事啊？
0: 你怎么也是对的？迪娜了，叔叔干杯，没菜不的，做干你菜不的是这些，我一起死。
1: 上上个毛那个孙吧，一起吃他药嘛是别，路不脱掉了，给起你这里一起吃可以呢。
0: 你毛那虫子，看到我一起读。你让笑，糖多米的，俺屋内搞不多啦，要不是他去的，都多俺，给些你们的些些多。那你他爹过笑，但俺一张面面吃米稀的，叔叔搞杯米菜姐，爹让俺，做饭简单的多，现在米玉面，
1: 米做米玉咋是？让三秒就懂他。你说老兴趣的这些，让了要钱，给是你们的这些还是啊？你没说让了没有见过谁？
0: 你俺们全部都靠干部的家乡，他都偷到俺这地块那里去晓得，满天出面。那这次你要过来想嘛谁？老孟屋的俺这娃嘛是不是？他等俺才要有结连开的啊！
1: 狄志新，咱跟俺说不谢谢，你也不是一说就不去说。
0: 八家姐，我那狗肉我去八家吃了，吃了那么久。
1: 八家姐妹，我们把老爹给说就不去说。
0: 姐呢？你可能俺最八戒这边吃点的大开药这边，
1: 找不着谁。
0: 前两年给我月子，能打么个？
1: 弟弟应我兄，你那拉药买的，社会都是能打么个？
0: 我药买这边，多多年子你休息吃我送的。
1: 俺俩用不药买谁？我把老年的这送上嘛，俺来准备。如果点别急了。基本上让妹，你先做点么做？
0: 丈夫，让早我给你读。
1: 我早我给我自己学。让读是这边的两姊妹吧，这里姑娘也七八岁能用读的。
0: 让我买六年的，能读啥子？
1: 声音松的骨头小。
0: 我谈的让朱阿仔什么大没大？我都岁岁谈的这一。
1: 初中这么多。出生有嘛事？
2: 校长，老邓家呢？让给封堵了，啥也就这水。
3: 老郑，爹奶奶趁我就想来当兵。
2: 可以呢。
3: 封堵给来个开枪不起我事，我也怪好些拉多。因为年明多呢这批呢，封堵给零嘛事。
2: 嗯，爹也照顾了肚子啊。
4: 卡里，俺让师傅都要么的呗。
1: 他是，那么多年的，那光对面不成嘛，爹来爹要是。
2: 八家钱啊啥的，没去见那杨虎要的，
5: 사주와 가사가 알려지 나오기부 여러분 이내 단다 초심도 러니니 저게 참을 탁주 도우도 통도 차신민디 등조 응고 쇼카지리 디가라 진다 고차고 등지 단다 등제 전 처음도 와
0: 디제 마치 너무 기베치다 디지 여다
1: 혼자 미신다를 고차고 지고 시 나야 림다 잡듯이 에이
5: 디레 니마 시라가 얘가 사주와 가사가 라 빠르게 과치 속중랑게 조급한 주발 빈조능 시식리
0: 랑이 계시니디 빠게 시야디 가스카 조야 시두르베
5: 랑게 신문과 나야 캠프식의 인예시 가비비야
1: 지소 땅아주 신다 시입니다 디릉 안수디게 대종제 예배 삼매 시이 나주 레가 시야디 당고 라요 마시 이봐 갈래시 라요시 Sumba, so bien zu xie xie wu da. Tama di zhung zhe gar tung gu yu me, nye xie ma song.
0: Qian de ra lia ge di xie yang mi yu kha li ba?
1: Nye ou xiao la ke lin xie, tuan da di yin ji zhup tu qi yin xiu bin. Ke si yi lan zui ma xie bin na, ngar shu go ge xie tak xiu yin.
4: Ngar ji ge yi.
5: Jeshi ma ra khong la, nye yang rang ge guo cha bu chi ge sam chu. Yi ne jeshi de bie jie la, ngang wu ne qin yi du chu. Kan yi si na, zhe jang ge mo la di, gen yu xu bie gi gen jie zhi xia.
0: Ren bu me ba khala di nye di bie.
5: Kong zhi, gen yu xu bie jie la, na ge chi ge si gang ji na la, yin ta khala su, ren mi ngan ne sang ma sar chu bie. Kong ge chung chi bun ri da, wo ge kian bu yi ne ren mi ngan ne khala sa ya du. Ma se mo la kong ge kim zang cha gen di zhi zhi xia. 탄답도로 숨줄라서 균균 나브리 디밍을 코토사 나도 저장미라 코토 유탁셔시야
4: 미응외 메루 귤데네 도조지기 쇼시
5: 네 등제 시험에 이내 관계 로숨줄라서 균균 나브다 핑제 시험도
0: 통중에 지금 매매 공사 여마스 수도 대지 도와
5: 응
4: 대야 참경사 저저게 된다디 차세지 참경을 두셔
0: 왜 몰라디 타도 로히 줄라스 레메죠
1: 제장아 저 한교 쇼시 马赛马退光了，这些我说过的。俺拿着中午门个面账，老板呢，把人家看些些图呢，些图不是。
5: 喂，毛拉空配备，同多数把人家收了。
1: 上个节气呢，没得接不着呗。这送古马新面的。
4: 古马新面。
1: 他是苏州的。
6: 同老朱爷个意思去，他到他再去。落不住一个影子，等到影子的这些女友，你看人不听，三句住一个下。
0: 让你的这句不啦，这是情意，这是情意思，没我的这女姐。
6: 好了，哼，光讲一个结果的话，前三女不赢。

0: 바랑가 나야 친두메 봐. 네 신규유. 잡아존스데 밀단자. 엉고 발로 네 발자 잡으니. 바브란다. 아자 주인이 소야 없이 끌라. 둘다 가로 있네 가와 깊죠. 계시 바랑 김두메나. 아자를 깊주네 즉시. 수고하셨습니다.
1: 呀，冯渡，让注意了，咱俩不咋亲近。冯渡，前头有俺，让去了爹爹，是不是去了？
2: 呀，娘些，听我从儿住对的，几不是？老头把来呢，讲些啷个月不着？魏学英，若不是的，来个看看青年们呗。用啊，到底你来也不着。
0: 还是念吧，我在那儿做事，也不做不到结婚。不过，弟弟念松，让我们也看不见你，准确些很多钱。你把那个老鬼变成大弟，靠起来有谁？对得起，他们目中的优秀。他个月上，光给俺些休息。哼，注意的。
3: 咱俩刚刚拆穷了，俺可把接受啊。

0: 말해 지게 왕라 기라 대시 살
1: 다지 니야 바르게 하자다 실수와 겐교 우사게 도다다 좋아지시 오랑게 구르구 겐기야 이주랑게 진짜 겐기 지바
0: 바키랑게
1: 나도 미뉴 뉴소자 텐주 로봇이 오르다
0: 왜
1: 뭐야 왜 쥐
0: 두사 더베 사샤 등원 안쪽 저화 집에 공수 진다디 안쪽 삼다 깁차비 슈메사
2: 슈메럽다 슈메스게 여르베 Hari bekerja.
3: Mari, langsung ambil balung ni kita tu. Kungsi dah cawaya je. Kita yang umat dah.
1: Kungsi dah yobar be.
0: Aci, tanda kungsi dah cakap cium ni. Nyoksi dah cium je. Kamu apa cakap jombe? Dah dah itu za. Rasa kungsi yobar ba.
1: Ni kungsi.
0: Oh. Cium je. Tosu yobar ba.
1: Jadi tu macam si.
0: Cian na.
2: Rasa kungsi kub dimar be.
1: Ni pelajar siapa ba? Pelajar tu jasa. Ini kungsi mingde yobar si.
0: 请人公司别去当他是吧用啊你要把这些你那些就是这这这这这你要了我这个走你我拉下啊你我拉下这些马路的我那一我拉出马子米给包进这把这些是包我都不得让我不拉不得你这是等你那边给我给你们去你去给你们去
3: 点点姑妈去让个外国拿了加了早前没得这预备啊耶小姑让个新的名字话俺在那些街上春夜店走包括今年的乐意你接着吧接着你包括拿了小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姑 아마 아마 되게 되다. 그저 스테네레 닝쳔스도 청순이 암라히 나발리네 녀조무죠. 암나게 신희에 탄드비진의 뉴피나 파리레 콘시라게 체도와
4: 让死你脸还有啊 大吉大大, 你大的是你俺们就吃了娘娘娘子姐我的媳妇就送给让孙给你对啊有啊俺孙给我是吧你是你让两个亲过冯都大让就叫天才对退下就叫冯都连看了你那腿头吃你是不特地点点就叫冯都干了截图是让给冯都里啊一起吃了多啊弟弟

0: kiran so mangu dang sme bri bri nga le kyu che me ya men dos che ti re nie nal khala sa do nie chen so la ze shi ngong bo
1: les chen ni ha shi os jor kiran sing bala ba kya chi
0: nga kher gya yi ye ne che gi me nga ka bra shi gre
2: ti da yin bo chu kiran jun da jen er do wa
0: ti je kha ba ti ne sha da sab sa chi a
3: 今天我来你去哪里开个衣对你刚刚的通气车是啥意思今天你刚来去哪里是你的有点什么就呀就婆婆你也让托女女是不是多啊对哦我车没洗不是干着会为他们故意死啊那个
4: 하모지처럼
3: 미즈구디
4: 용아, 게시무유.
0: 야, 상마야세서 아, 통아.
4: 게르원라. 키랑게 총슈가로 코스 남다가 그거 꼬마 이메일럼 생긴 것도 돼.
0: 땡에. 나니 틀레 생게. 젠제 체뉴. 갑디디 셴디 무초. 이네 탄다. 로도와레사. 셴네 나와미도.
3: 아시. 레슬레스. 제니키랑게 꼬마 무지 그제 조금에 대라. 야호 쏘다.
0: 네 셰비네 켄스 장토 마르다
4: 카리나
0: 칸이스나 나고마 체뉴

0: 오나 네 자식 젠창 요님도 가르쳐브래
1: 랍진 예수 샤자 보라님도 유월 치샤 네 쇼콜 녀란 럽임버
0: 코란스 사오선사 코바틴드윤네 다가체 조그제
1: 操冲出一年，你当然用得点用嘛，是不？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격부 카기부바 디당기 초외

0: 부블라 끝났어. 고주 나도 가봐 받아라서.
1: 로저 미저.
0: 대신 조비끼리. 말아줘 고주 타면 네 뒤에 다가줘. 이내 가서 들리기. 투전에 가도. 다들서 루저도. 제일 시당기 주제 맙시라 여시. 제자.
1: 다시 제자 생각 맞대지. 맞죠 겨우죠.
0: 지, 저. 고전 나도.

0: 저 들려줘. 고수 도비는 영사로 말해. 저.
1: 고수 조님 맞다.
0: 어제지? 어제. 우지. 여기서 막 우지.
2: 제가를 배제 미우다.
0: 배제 남에 줬죠.
2: 나이. 다시가 줘.
0: 아, 요시 있죠. 여기서 눈 그 맛 봐. 자. 에트차차. 뭔가. 자.

0: 가지게 가리 가지가 잡아게
1: 비싸지 인지 나 대비 비싸지
2: 비싸 포즈 같이 토스
1: 미디게 비교가 신이래
2: 가리 이래 요리 가시지 루디 키네스
0: Para mañana,

0: 喂，谁家的鱼被抓过？俺在身边看下面。这个老外那个白天吹过的，俺早知道。你去看看有嘛事，你看脸瞧。喂，抓过。这个老外那个白天吹过的，俺早这边呢。吃点烤肉卷，你等的。今天嘛，现在的客人别亏了啊！嘿，你去哪找生意的？俺俺女人过没？两家就生意的，把人家推过的俺怎么这边呢？谁吃没的？
1: 舅舅同志，舅舅，跟着吃啊！看着俺这生意没用哎！
2: 过了我家前那老客些来就嘛的，没生意嘛的。
3: 이네 다리 안쪽 발자 주고게 고소 발자 제도 없이 예전아 쥐바 님쥐의 제도
1: 쟤네 근처 제가 쥐쥐 야면의 발자 주고디 고소 쥐쇼
0: 쥐 고소 쥐쇼
3: 아쥐 요마시 또 多谢阿叔，
0: 多谢这个生意嘛。
3: 你嘴巴子呢？若有若无两种药水，我最多都是讲杂用品呢。阿兰最多收钱，我最多最讲多。
1: 唐氏，缺的药不多。
2: 刚才我了跑了过去呢，刚来药嘛的，特别的药多，这多。
3: 高兴的。
0: 喂，阿弟。

0: 도수도서 라추츠 주브랑 클라스엠스 고.
1: 응. 나 오늘 사도 미두.
2: 자. 거기 제대로 맵자. 파르캬치고 방타지. 나지 떴다. 모제가 가서 파르세세디 디게스. 니다 바제비나. 라오님도 야치규리. 니세바치나. 콘성아즐레 민뉴무 이기리. 야메나. 파르캬치고도 포가치 짜자도. 카체도 다치오리. 다시. 메데기슈. 자. 자.
0: 너요. 너요.
3: 아라! 아라!
0: 됐지.
3: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아라! 아라!
3: 아라! 아라! 아라!
0: 제가 리베 뒤로 지나스게스. 제부여 나가다 갑자기 가셔. 너요 이제 가리베 그래. 아.
3: 가리베 그래.
1: 지나스 다비시 되시. 얘도 왜 키라도 숨이야? 고드시.
0: 혀르시나 그 이샤시. 이게 그러시오. 전도 범하여나 세탁지 세이다. 샤.
1: 고소야 자 용기.
0: 무디요.

0: 키랑스 람발 섭섭이라.
1: 키랑스 람발 섭섭이라. 민게 토요.
2: 야메나. 장호스 좀 더비신 로요. 소야오 메바. 지준 소교지야. 이쪽에 나다 요마시.
1: 나 대신 저 비고 같이로 저거 삼치.
2: 니문에 고쇠면서 그뒤 이내 비고 비고 스티펜 가르토시. 가족 의도디 빠르게 야오지. 인질 용 개비나 둔다 삼 줍시.
1: 디팅 왜 손자 단디 저 지금 용마시.
2: 지금 봐.
1: 장 버시디 지다 마치 황리야. 스무와 고토 쇼시. 계속 아주 비고 도고 시내다 인모 망당 토피네. 지만 아랑 저 버시 띵벼 거리야. 아랑 저 띵주 용고시.
2: 간단히 인질 용 개규로 봐. 차와더네 지자야 같이 재미네. 인질 용네 먹어러비나. 주나 돌담다 싱마페.
1: 지저 도즈. 비고 지자 치에 개체부시. 아주 인질 용고리. 수수 비고 요시. 니다 리세마 띵콜 비고 간네 지자 치우시.
3: 제정. 저도 배줘러. 능주 제님 맞다.
1: 응.
2: 디 하토네 로교 잡삼시. 간다 타마디 인질 용을 띵이 말베.
1: 지시 년진 령은 띵규시 랑스 스바게 요제치 년가래 뷰고 요제 니크기 나라니 젠데 요마지 가제소 게지 가르 유네리 경쉐다
2: 뒤니도 뒤니시라도 계속해
1: 첩중 랑시 머신에 뒤니 민도스 시즈 요즈바
2: 상하다
3: 지스 뱀에게 셰프상부치 쥬르다 와야 당연히 죽인다 두수 제스는 숨하지
1: 어부 지저도스 아자시천 능이 죽인다
2: 나가라 습소지라
1: 응응 바이바이
3: 와야 다군이 베진 로브지 땅아주 송을 줘 땅아주 모조이자 뜹디를 시라 침지
2: 로직 능쥐라 문바롱니도 바르게 하시도시
3: 다그리
4: 삼을 갈등기
1: 我让他让着生病免得给肚子口的年干部打用给你住的这所车呢西这马上让保姆去了吧得个时间都不会长了这嗯等我一头我让他让他给你一步路途去他去读温州呢阿家西城给买这边
4: 급도 되냐도 염도 있상시. 계시 나르주고 침비나. 산례로 총 있지리.
1: 첸두스더디. 지저 봉도다 아자시청. 렐고 사지.
4: 로마고 드제 침시. 따라 신의 상통스고.
1: 지저란 상통스네.
4: 다리비지 로제. 하우쇼다 니지딘 비치고 삼쇼
1: 땡큐 시비에
4: 방요 제가 요나 용두고
1: 용아 쇼자다 락다 하쨔니 지바
4: 가르 고스네 예랑 쟤요 이네 나 책임지 렘에
1: 지지지羡慕我你是个鱼你行了没有
5: 北京给谁给日了你妈下哎哎哎毛主席阿姐阿姐刚刚丢的你不去你们读
1: 现在他们让去我来的吧
5: 맞아. 장가 가신이야. 니에데 구슈루야사.
1: 니라리 야치르.
5: 머신에 니에 구슈루야 담보다 포랑에 팔라 좋아하려래.
3: 장게 모데날 보모유나. 셰 담보다 조제 베주스 유베.
5: 이 억울하네.
2: 가로메 바케요 마시. 유브 중무르다. 스주안다. 창샤. 진변. 로세. 금부치.
5: 다지스. 나 통주르 샤제. 로스다 위데나미나지. 你给他说些我现在胡三出不约的他现在在学里面谈得不到我不让他的爱情在喝热些呢你绿皮就等于嘛到森丁的搞不清楚面挺注意别你我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0: 민 아무나 배고 쓰야 여마지.
6: 다보 계산 장기 생명도와
0: 올라 딘지

0: 같이 쏴. 뭐야 그 또?
1: 랑크 두 용봐. 저자 몰라가 좀 뒤. 오늘 숨기 뒤에 또. 그 뒤에 내 무시 오용기. 미야 화초 마시. 네 보유 집 불다.
0: 랑 제지 집 오마 집에.
1: 어, 나 제지 집 이. 다치에나 제지 집 뒤 숨기 뒤에 쇼마 집에 아. 디낭 도무 카지 숨기 뒤에 아시도.
0: 가서 제 봐.
1: 你自己给对啊，毕竟出租车就是钱有。毕竟列祖呢，他们也是些先修的。
0: 出租车就拉起对牛油马的。
1: 古小小老些是像是那批最大面。
0: 弟弟，我想，把家去吧，老几是活下。
1: 是。
0: 老几接了么多，留住用到好嘛些。
1: 呀，让几个用姐西装把清楚，
0: 明个大姐些个清楚，但是些木马些木得解释。
1: 用啊，让两个解释，我等到到时我一。
2: 吕北全用个大姐钱的要多生病。
3: 那点卡多。
2: 既然你写的呢，用上去就过去。
3: Liz.
2: 메린 게 같아.
3: 도지나.
0: 가족회의 라무 구이 나지. 괜히 라리스 가지. 긴츠 능미 창마 괜히 지. 마트엔스다. 니에 세어스 가지. 용아. 我妈听来说那岁数三迈，性格蛮热。我你出走中年了，过前他看见光站内都有。
1: 十九岁啥岁？呀，杨叔这是啥呢？

0: 让卡进去。
1: 亚里金尼，
2: 出去是的。
0: 是的，金尼吧。是让他丢些。
3: 切咋切？
1: 卡切水没用些，破掉马戏。
3: 让他卡切水捏的，不一么跟着心就啊。
1: 破没赢得的东西，脸面。
0: 让脸面让谁？老多话连连连，脚怪起姐，亚里金尼斯，他可啥不？
1: 我可都等不到啊。哼，还是因此可不都能过些？
0: 可都那么还是要些？我怎么都会？穷对能些，家里结婚人了得，结婚是别，是让他结婚些。每次写字写，让巧贵不些？
3: 哎，这风度，让顶着过过了。每天做跟这些了，每天做茶道呢，贴不下脸，说说大话去。说头呢，满别当家去，养你妈对吧？长妈满别等个是的。让个钱的工作我呢，家里结婚我是三岁。
1: 我顶着是九妹，你要工作没跟这结过面，乐不赢。卡拉很久才有呢，这是很久才买的，你细注意。
0: 让老弟给拿了，拿菜花店边么多，陈叔请买呗。
1: 陈叔请去。
0: 生酒店整一么多顾买呗。
1: 陈叔几对是哪个小人啊？
3: 陈叔这边呢，吃鸭忙他去哩，领地了去，看他咱们这些啥吃鸭有谁？啊，这明天做，接下来呢，粮食买上，顶着吃过些，工资大卡做给我们吃好多啊。
1: 要你们多乖。
0: 给么给不得？孙勇个谁？明仓我让能洗，连孩儿现在中间退回去死过这边。
3: 喂，多么多耶？
1: 是，多少多耶？
0: 哈哈哈！哈哈
1: 哈！拿出门！
0: 看那啥，找得起？
1: 你再笑，
0: 是谁又死过谁？
1: 喂，上对的。卡些预备贵些，电线上些。
3: 大有小打我些，电龙那说些。
0: 几个风了？老来都应的，想不到看那个杨梅大家里军个事。
1: 哼，你问那个怎么说？梅子最近卡些预备贵些。啊，下不岁从大，可个也有买贴了，给这其他些投给。哦，等到剧组跟这几个买贴了，给这是他烧了新子的鼓励些投给。剧组跟这几个人是。可都给了姐姐，那么大银子是？
0: 我看这笔钱没给谁呀，人家搞不去，给这口对象的来，说是想请谁？
3: 喂，俺这笔钱没呀，他个人的啊？
1: 这下这下，这笔钱没俺叫我算账，今天给通知马去了。
3: 请你。
0: 那这下弄马去的，工作也要抢马谁？每天做两面算账谁？出外农民忙去抢面账，日在到绿在里向东子点钱，赚那票钱我谁？
3: 呀
0: 呀去，
3: 开心了是？
1: 我心里话最少，他眼里几千岁的，几座塔的预备，拦着段医生嘛，马路远的了些。
3: 让几时的对你多少？
0: 让很久还小雨，对你都是开始我些。长谷县的阿祖对我当年没蒙过毒，可不懂当年了，打我妈些。
1: 卡林斯啊，卡林斯，卡林斯阿个都能过些啊？
3: 谁打这意思？
0: 让点这卡林别亏些，查克斯的级别零点算账，秘书是三家店员要些。
3: 他谁？
0: 让唐林姐落去地里面呗。你家年样子，咋着的？这话切不句，况且孙子又是他多，俺子别打球给。阿江江，同到米卡些些个刚组建，肯专门就讲些个事。俺子工作也蛮勤，他去吃不？
1: 米的组建啊，这组建他当要嘛事。
0: 米大明娘要嘛咋子？孙子真嘛事？欧小老个孙子刚跟着前面两个几对。
1: 可给。
0: 新对岗这边同步提，矿工每次提拿了，年纪大他不住，吞着钱呢，输点理智穷要嘛事，矿工没热点，年纪所托没多，俺最记不起，那段点这土葬，他不住消失，俺最退了的年纪退了时，一年来退了三百元左右子，年纪是不是消失不？
3: 他个是，人家真够多，俺俺最只就搞两百八的价钱的，老年八的价钱用吧，开销起来没吧，是不是命多呀？俺郎最年这里挣八的价钱的，同住性没呗？谈得跟这多啊？苍茫俺郎最是个样子，年这里挣八的价钱不对。然对的，谈得门些查到了是邻国里人。年前呢，老客些什么钱吧？哼，这个钱呢，哼，
1: 这下谈得比骨头年年都骨头给。哼，这嘛跟这咋下着呢？
3: 吃啥些？
1: 茶外退热。
0: 欧小老两个最退热，几时嘛的光景？都真的过的，
3: 시도 용구이도 레스 시도시다 레스 십시도지 야 도자 야 니에스 난고 나는 십시도지 니에스 근다 왜 랑게 신규배 은인의 랑게 미다 증거삼 교용비
1: 한의 시에 뭐도 연능도
3: 어제 양로구 상교지 용구삼 주고야
1: 하세요 솔로 구사 주세요.
3: 다 가세요.
0: 네, 가서 경마 되다. 정우 심시도. 정우 차는 심이 여 마시. 장가 가서 오고 채무고. 아주 고민 같은 집아.
1: 열어보세요.
0: 장파 로제 고바 종 휴미 콘주다 주두치. 머신가 주 첩전 소 주는 거 요르디. 준주 채우다. 니에첸 다리 조야디 조아차스도 람바듬 손상 콘수 랑게 타지야 구디었다 딱 요스구
1: 용아 제너랑 교시 되다가로 인해 아화 깊쇼 말로 대용 봐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탄了 송접치

0: 아무라 저거 로비 줘요. 뭐. 됐다. 로비스.
1: 진천. 아니야.
0: 로용배.
2: 암 진중에.
1: 응응.
2: 네 방가 되고. 지. 지르친도 와.
1: 빠라.
2: 빠라 신한테스. 네 셋이네 로용그시.
1: 나기나 20지 체인지.
2: 빠라.
0: 나 빠라 쓰기베.
2: 나스네 표단 교비기. 기랑군에 가서가.
0: 아까래 가마죠. 어디 나 바보 선사 제고에 붙이리. 신체 네 참어져 봐. 아. 샤우도스게 카바나라 장수구데브라멘도사. 네수야고게블라.
2: 난다민도 대외정식로제시
0: 갈래카사체비인제시
2: 갈래카마쥬 빨라 난로제시축시
0: 용아 난로조
2: 로조로다
1: 로조니
0: 야야야 예케오 바베케오 아
2: 칼리님치비엔노부
3: 从来不愿明月之错

0: Kalau di sini kerja ya cari. Yang cakap kiri mampu. Biar tu tuh sahaja. Nengke cari tak cukup.
1: Tapi ngan tu tanglo kiri ni nengke siapa yang si? Tung langka ni sah. Mungkin cuma yang masih. Nih cie neng. Tua ngan tu macam mana nengke cie ba?
2: Jisian langka suyu cok. Tunggu tanglo kampsi.
1: Ngan wujud yang si si tinggi. Di kong tawa dia ngan tu cungur tu tu kampu. Lambat tiap si. Peri ciling tu tu cak cie mampu. Langka ni sah. Tung ngan tu tinggi.
3: 可对就这都看不见啊这人这些个嘛对的偏到黑了的你这下子对古代有的我这些个嘛对的是那个让给梦梦死一点了俺的岁数轻点好嘞既然你给萨达多亚给我兴趣呗萨达多亚嗯辛苦于为什么呀可这是给我们的叫
2: 其实特别呢他们愿意的看看对的勇啊哎呀到一道一道这个如果去再穷啊顶着腿里打死给花钱
1: 秦明你将老总很值得接什么都给让什么再穷嘛谁秦明将我起来读秦明穷对你老总搞不起来去
2: 新城市一段年俺用这些节清华的遭遇死于第一天俺找不起来都俺兄弟你带着新华的遭遇死于哎你也真塞了听说俺做老片里一句单别够了风多老年还给见见你多别去接了老片一句单图我们谁陈大的见见俺能够起来解决 삼십대도 캐슬라벤에서 쓰러지도 돈도 헤이츠 전제 규룡 심지 하 두두사디 쪼쪼글라
1: 제자치 나중 오신지 로슴주라스 심지
2: 제나 로슴주지그란 게 나세제 대답을 유
1: 잘당서시야유
2: 俺祖母把农业地，年纪六五几大，直接送你电压电器吃。马赛公司俺祖爷只打个鉴定苗起来吃些。到底该选择退出出了哪么多？马赛
1: 公司开设计，俺祖大娘买钱的多，几千台电公司定做来，拆给幺有几只。让些当电费呢？我把农业地，就算我是后头。你也是有皮，就算我不是大多，看俺祖妈叫我不是大车子，看俺祖公司也便宜，忙过穷要死。
2: 俺做公司门卫的，没现在计划住别墅。其实工作那么大的，基本上都是那，丰都来养家，把家吃住。阿珍子，我做下进去，迎接比赛也过瘾。让
1: 给丰都贴掉钱呢，点点留住图个谁？让我忙起着。丰都
2: 给老董那他了把家吃住，一年俺怕下吃不住的，听我丰都工作把家接呗。
1: 这就连个啥事儿？老年的嘛，顶多当年迷茫过些了多。年老了，俺做旅长没多本事的，偏着他个人吞生病。他在车间菜头不算啥，听我打这个嘛事，一年没事上个上交丢一次，俺做举起地里点皮呢，点点偏女听个事。
2: 시청，你这人。
4: 年岁好了，见面不？你讲俺尼苦没多，东西要没多哎。真这样的嘛是，年岁越了，多难下去，可怜不客气。
5: 老对不起，来个啥事呢？俺年岁要是给不给的？嗯。嗯，俺了痛苦也，俺下次熬夜。
2: 俺家罗真贵，俺家里那贵。咱们这要钱多大？菩萨什么着？土豆蘑菇是贵些。
5: 我连俺家里那贵，罗金是金属，但俺家里做了假的。
2: 听我菩萨点数对不对？啊对的。这下中文了没对？菩萨点数对不对？那些，你让我先对点，你这里没多啊？
5: 那，听我点数对不对？点数对不起来有的。啊
2: 对的。 동아디니 고사스로 차티샤 담베사스 굽주난기 보면 나 갑지 마레
1: 따라샤는 지수 나주 우하라 수구다제치디 랑은 수구탕취지샤 친세민도 두더게음민도에 탑시라도
2: 텐텐예리베
1: 뭐지야우세도다
2: 아주마레 럽지도 샤세메바 치즈그네기우레
3: 비신레스나 하르싱이드네소
2: 샤로치 비지레스노 키란스키 우제데야요리 나투주레오자우르다
3: 나스키부제데야르스 하스레 센소니르쿠르다 나스요님도 존이제자 급디디 문발로니나기 주조디게 참케당시 수제레니우마르다
4: 다가리 디아주 상고지리샤 나스젠드제베 조고덴조 망제 베이징 유뉴 요마지 콘소 베이징 레베지로 가스갈 고르게과 티비나 티야 기주기 차와지르다
1: 비지리 야야 하초제 난 데니드도
3: 야오요소 라삼로토다 비진라 넘디다 세티 제지링보 보자닝마 이허 이제 차첸상하게보 롱게 예진내위베 나충디 나라주 비진르다 급디디 콘솔레야스나 Korshke bachi, saya shimbuti te, sagati ushi.
4: Tagare, saya shimbuta, tongya shimbutin te, kya kurta. Oh, daktari, jenda suti ure.
1: Lo yebdi jenda tengkiri.
5: Su jenda tengursana aguranga tengkiri. Su jenda tengursana aguranga tengkiri.
4: Hyonga, nye jenda te, fangdolungu zi gebchu ure.

0: zumtib la kamsa nga lu je mi dung ge par dung bi ji ge par dung ba chi le chin su nan ne zu la sha cha le gar yu ne ma sun da les les les les to je na ago gar su do nga zu ge be be dung par she de sha nga zo ku du shu yin sa 지겹좀
1: 다리 레어드 로브리 미데 칼라야 오스타 주인다
2: 다리
3: 장마드 조다 노스 니에 주이드 되는 그제치가 콤스 니엘 상당 거다
4: 암라다 지자 양스 상치 긴 그지
5: 암라게 나 쇼지네 다니 니엘라 킹미도
1: 조다는 근제도
6: 조도
3: 디야 야오시 교수와 상교
1: 下
6: 급디디랑 암라 티님 고요시 도동에 겹이다
3: 빠라게 수반님 마시 나 티녀디 장바라시다 니샤 겹이랑 갈게 봐
6: 다게 비하면 또 근데 죽으래
1: 다 주단제 제벌로 안에 예비되네 저 통제
5: 어제 주동 주도 마담시 나리아 쇠제 냐디니베 아 킨스 노스
6: 好给高的啊这地下地下像是给对于孙那个谢满一不是给出兄弟这云啊给出去给他让给我们就不想见谢皮姐子巴拉给让给风头的区段的用啊让给谢不能西区段个云今天可是大年吧主动主对的
3: 주조라신수,디즈미다.어제야도야요마르다.예탄데디다수십삼이.고데인다.단산교계야요마르다.칭처.랑바베마단산이야두기딘제롭주마치라.바바,다근데스겨와.아.딜레주동.아,주랑다바.파랑게게심도.
1: 点声音我呀我说说给你啊笑死笑死笑死嘛巴拉阿姆拉可得老皮的哎叫我用过这让个阿姆拉叫我老用过的
4: López, ya habla tieso.
1: Che zanche, takrabo. Ranga bala lo lebtaga, ya ranga amala chinso. Xingchen, lo debe chishi.
4: 波拉爹们都给波拉阿姆拉罗皮斯呢拿巧芝巴拉给罗奇的雄鹰用啊用啊给不罗切过去了不给给不罗切过啊波拉阿波斯给罗难的用啊<笑>
1: 아. 디그저레. 초니라 고르게 보도와.
4: 분도 같이
6: 명간에 도야주루니크 유.
0: 저르친도고.
6: 시정계 명간한테 된 뒤 지금도.
4: 그래서 뭐지? 나 지금 이제 맞지?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농민 대단了 송겹치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나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도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제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동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 기문지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요 초대 성경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통한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성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다된 타다른 문수기 라빈 뼈든 그 조두 후다 제유 别别 뒤로 사바두 양규冷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아마 자 아마
1: 좋아봐
0: 자
2: 아마 아마
0: 녀석이
1: 녀석이 뭐 차야 매봐
2: 아마 녀석이 녀석이야
1: 룽게 깨봐
0: 조진발 테트 파주샤
1: 뭐 차기 매봐 재민 당하라 녀저 그들 더저 연애 슬림을 해주샤
0: 멜리 디
1: 좋아만 좋아
2: 야 교교교 나 육수다
0: 아마 이 아마
1: 저
0: 청하 죽인다 주셔
2: 교교교
0: 아마 다 좋지야
2: 아마 다쿠니 체린샤쇼 간다 부근이 코사브지 아무랑게 카 체고 삼니 체토야요 마리 쿠니 단데 네버 딘젤리야라 니마 레사브지
1: 아자다 지스 야니메 레나지 유럽 저기 메스티비 어제 로연베 응 장소 용 과유
3: 미들리스티 나초다 형도 레게체도 뉴딜리고 고딜로 클라다 갈레샤
1: 녜가스네 타삼치 미스지마 닌진나 튜녜기 차제미네리 자 미규임디들 뜨게 말이 뜻은다 좋은 거
3: 마히베 뜨비야브리 시마도 나조 나승디가 통한다 아니 샴주 쇼리
1: 우제 따세게고르베 마 미상무 제리제 로스 딱하나 사녀지베
2: 세라 세바
1: 제니 자사님베 아 마세나 마세나 안나 셰프마 꾸시라는 칼레스에서 체디게 갸모 안주 상무 통지게 제 계중이 온거 랑게 통배 하셨어 아 상금이
2: 통지게 위인스
1: 갈소리야 라데마 되다 체디게 히로치다지 체디가 있는 님 같이 하나 쏘고 치면도 보인다. 아메란 하나 루 그래서 아, 다시 다시다. 그렇지. 아, 라한테 더 세게 마센 아 참 통지 개빈다.

0: 不过这里有的是个药的，一年见忙是年的，可是钱币呢。
1: 这下是个，见忙个想不着的这兄弟，俺没了我才给。我才还有嘞，年前不给都不开始没多个，可不是当不有别个呢，给西单也个学嘞。老弟姐，记录了，搁来就把清查。我那姨，全部写他下多个，说说军大院长，后面搞不起的起，说说干嘛去呢？米泡面，煮加用药了吧？第三些还是有的是呢。
0: 不低，比中一百重要的，是吧？上届都是现在，你是多少岁数清楚？大年，不论哪，把妹妹领起来，但得对了个怕里头啊！哼，不过抢死有余孽的。 로가치 유네리 상마콘 소스된다리 마르베아 난 심다지게 주도 진행 마리 부귀 질로로 고맙구 고고다 차바시비너 난수 김다게 레라보셔 주오 마리
1: 젠바스니 부부디 총두네 예규 체제 흉창부슈 챔부차니 딘제 근제스 차비나
0: 근제자 차도 내대는 야우시도 俺们部队移民起来几个，几百十年的停战起码二百。看今年，今年个马朝西西的，俺还记得他。哼，今年也同样没变，离婚都来叫。

0: Tani, shangxie ni na, tando ji yo re. Pu jing a, jian guo yo re.
1: Wo ri, zhang ge du si ye zang, na jian guo le sim zhe lang ju.
0: Jian guo le sim zhe jie ge yo re.
1: Ka san nan gang ge ni me de, mi ji cai gan ka xie xi ge ga dang xia, di ne jian guo ge ne zui qun de kuo ya min du.
0: 建国创世了，错啊，肯定是写的有那什么的，呀，阿姐我呢，国家也没办点没着。哼，但你，不是是那么整嘛的，我，啥，现在的，马些呢用途的，退休军事呢，你建国才个情况，听我给新来的是三十岁就的。
2: 没心呢，没办法了，今天去过也多个，没就能也见过出去用过。茉莉，让给你什么能给这些说？建国，张队长，俺俩你穿俺的啥价钱没说？透明彩的做平不是多，长没好多个关系是多啊，搞不清。那伊呢，彩总对于什么消息来的？你那现在，你那年前就有的。
3: 小青，嗯，你让了，趁他去给小学生的鱼。
2: 啊，
3: 你从不在家，啥时候开始去？警察找他是谁鱼？你真的呢？地瓜和生鱼点数，你也猜对，行政是你和生鱼，还得对面新个月啊？
2: 啊，
3: 这都是最大，谁有得这鱼？今天从云南民政处接单子，就是过去不一呢，马子穷人当做被马子开算起来用过的，我来这样嘛的。
2: 啊嘞，确定要多啊？
3: 多多啊呀？
2: 我那人穿给那名字的扎什么多，啥么事啊？当头多啊？今晚就不吃吧。小青，嗯，你家让个人拿了，请不请什么多？俺请不赢，你那人谢没？你看看请不赢，起码都让俺家里给屋里。
3: 哪能那么多？
2: 拿了，你妈的吃了下，让哥谢的俺没给起。
3: 上过县的啊，上俺们屋里，很多人趁机是些老远人，是吧？是啥去？
2: 我这，现在那见你，哪不吃不吞多啊？对的，见你是哪不吃不吞不着？俺俩人心中吃不起来，吃不着。等个你拿轮到他妈这边啊，落起来吃不着吧？
3: 冷水花鱼。
2: 嗯，大鱼。
3: 呀，杨红喜。
2: 妈这，你可能联系的特别多。
3: 这开心嘛的，哪个吃鱼？杨红喜。
2: 俺俩回去啊！呀，杨家就用药是吧？你喊公寓，现在拿锅洗的，上个给去用着。俺你们到龙泥队伍要买着，建国，建国。周妈住的还走着？
4: 今晚没事，人家菜中来看起来要不然啊？这里也没啥，
2: 阿姐。
4: 听俺叔叔得病去了，大家是要买的，俺家人说他是过来吃点饼干。干
2: 个对呗？你们，俺家年轻个你们都得病。不，这么就是你弟弟。这你弟弟。大勇啊，你不是你弟弟噻？给小熊啊，俺自个。我来给小秀的。勇啊，
4: 钱呢肯定当不是吧？
2: 哼，苍蝇我也得打的，买点药药的，好些。嗯，我最近那我那是女药买的。
4: 呀，
2: 你给出了给俺们晓得。
4: 玛丽阿姐，阿姐那个开开是吗？啊，是出出门去了，对的。这你送些，我出出门呗啊。玛丽，阿姐那个天气，不过你爹不，你同事嘛，他都是给的，但是不过是你丢给啥了，其实你也牛逼，阿拉超市那儿就把开了的。你那第个人的，
2: 不过三八的开门多，不过你三送些，我三那开要买的，你爹说，你那阿姐那个开两个的，你这是开嘛？你那个嘛贵不是吧？啊！
4: 啥？给谁打你们了？是啊，是啊，你那有没得些是名头？开门是看到姑妈过，是那些不过来就给你。让看的头上那个了。给谁打你们了？这些给，还是我这的，你们抢的。别管他的，让他不许动。那妈不给你抓住，我这才喊着你爷。呀，你也给你爷，你那嘴上。阿妈，让给俺我一些一遍啊。是，让我一些，让你们了，你来先打。你不给你姑妈是不得。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吧，你爹
2: 지 가르치게 임마 가르쳐가
4: 네 겸자제 가르쳐가 김키시 랑 겸아잡라제자 샘나 노이 기르다
2: 죽으시고
4: 내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1: 토기 에.
3: 오. 서딜 리리 허즈기도 와.
5: 냐다.
2: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3: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4: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3: 냐. 냐.
4: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1: 냐. 냐. 문에 라르샤 레이펑 선보 난주 레이펑 르샤 랑신의 토종아
4: 아마 가시에유 뭐 참바 르샤
1: 예이 랑게 뭐라 소르도 야호제 되다
4: 수이네이 나 규메
1: 랑 야호제 되다 랑부 이저 유디 차바 챔바 챔바비 니에 뭐지 차가 주디 뭐 랑게 정구게 랑맹갈게 민제 마샤바 침부지 뭐라게 춘레게 버다 춘레르 채소 제버지
3: 야, 지태이,
1: 보모 멍우시 멍우시고 아자가 장리 야주세야 인다.
4: 아자, 나 많이 가요 제주.
1: 아자가 신기유, 니 신기, 그다 장로 뒤부치 아자가 장로 탁 뒤치고 我, 嗯。 보모, 야 겨우 차돈다.
4: 야, 아자,
1: 지 야치 세우 마리 녀랑리 야치를 보이다. 녀 비유나 말씀지 마치 아, 뭐라 시기 다그지 이내 미도부케 여 마리. 겨구돈다. 장로 대부치, 장그 좀 아주디게 창문 녀 녀고 아.
4: 니제 세우 마리 아자 오늘 고 마리.
1: 개징 마리, 녀 차서는 녀 정부 김지디게라 고시 겹시하고 개징 마리, 녀 물린 같이 뭐.
4: 아자. 아자, 오늘 긴제 처음 마지. 오늘 처음 마지 아자. 아자 라니.
1: 아지 개지 마지. 신부스 녀디 갈래카 주유메. 녀 창무 신기유. 랑쇼 알라 공치 녀체 총기나르 체종가 용부지. 오늘 갈래카고지. 나의 총세네 용요이. 갈래카 주유메. 녀 창무 신기유. 아자가 축부스 개메. 이내내 루금제 창마 하고유다. 야, 물마 디게레 민두. 레디린다 다마손 도즈네 가라니 무가나 랭가 저초지
4: 아자 린시데 쇼마 좀 고마 좀
1: 린시 양게 녀 사오겨 봐 야주 세오이다 칼린윤시 응어
4: 아자라 오늘 미 상고시르샤
1: 상고스 너 잔두 상보상 린용구지 저 차동 가죠
4: 바르디
1: 콘조 녀 부궁아부디게지 부궁아여다 然得的你不见不见业界的那建国建邦建民建宁日的那年不见不接触续音不那么等给咱的家里给你给将天应日不送不见邦将续音不你不不你不得你拉他们送 Nye puzuk zhima bu nal gyebi, din zhe qia di, do gyab zhi raro qian na samchu. Yine pula dubu din zhe nyinggi zhi sam samachu. Puzuk chonggi nal gyur yak juntan nga yo ma zhi, di gan le, piu sugo na zi mang gu qi li xia. Bug di gyan nane, nye mang shu qie di es di, pu da gyi yin. Pu sugo chong si li qim zhi.
4: 龙浪姐，亲不是？如果看你洛阳人民多，阿家人不成对，成绩，是啥成绩？你啷么来成绩？不过得拉他们说，第二节俺就能没得给巴里给伢伢们穷。阿家，什么都想买人。
1: 可君了，普查了君呢，如不适应十岁要谁？阿家让普点点罗用谁？点点罗用谁？你也不是吧？普罗来说呢，俺做杨家能不能总给八十七给不应的？然都打，你看做穷的个八十几，见面人瑞是哪有的？见人呢，讲过去，让个姓马谁？ nga chukbus khe me dele pugo par ge ya ka ba chi ye nye san ba ngui di dang ri cha sha sam gi nga de bu ye ran de da chon si gu gung ge chen mu shi ra yo ri de da chup to ka ba chi mi du ge de
4: yong jian guo yong jian guo da ma tian shi da ma tian shi da qi yong jian guo
5: 上马停下。哟，卡车走啊！上车连三千米不让下，他都拿了么路皮，主要是俺们不拿路走，让俺们让下车住去，让车人家明知道等个多啊，是让我给，俺亲们几个爹娘生个什么就？你爹娘把钱都借借卡车，你要拿路走，谢平不？一年我啥活不？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用得个？我啥啥事都路走了，
1: 你能没？上次你让舅舅阿姐，你彻底个什么都是。让个你阿姐打，还做些不些好些个。你怕个做些没的？没让个不过住马住个马过住个，那你他妈的些家里给不？你让住马住多是给个用不？住马住的光让我，你呢？他那是的，你们看些是单吧？上个住马住忙不停着牛家好些个。
5: 建业个那面，虽然被尿着嘞，没让给叔叔收脚趁机的，婆母的年白马菜，很多家门是打假些些。你婆母的官大是也个气度，那年我仓木端起，卓玛卓母是看的个仓木女下边。我这看女边些，哦，俺那边同事，三中年开始收脚趁机是，第一年很着嘞。今天赢了，不过也白给不了嘞，弟弟吃不清不吃婆母送哎。
6: 好嘞。
5: 车上你同样有牛许多个呢，得了也没钱不急了，莫让俺做那龙尾人家用的，我也做不到个，没就是当的媳妇是等的。让学的莫让他到俺这个收买着，你也让卓玛做仓木女兵的。车上也没钱嘞，婆母的那力气给些吃多。
6: 婆母的俺做那了都是累不到个。
7: 把这做个做些，地做些，别个做些是，搿些是勿是吃的？都是得对俺做那个米仓嘛，给我预备出来吃的。大妮，让爹爹多，你还是俺自家吃不？让搿种嘛做爹吧，也做啊。做嘛做爹吧，也是要吃多。你让了，你做些。
6: 可是，
7: 你先说说，弟弟，天阴大家的，有没有泡沫的？哦，罗三妈当好了，俺早吃过这点些。
6: 才刚开始就看出那狗屎的，婆母的看出病家是吧？大妮，杨梅呢？见过去，那么没着。见过个那么哎。嗯。应该嘛是，婆母的婆婆吃过大，是没上过许多。开始见过婆母的大面子，给伢穷了，俺那说的嘛是呗。我这好点。
5: 婆母的，大哥，俺做过来，那菜庄家用你的是呗？
8: 是，婆母的是。婆母他哪是？是。你菜庄家用不到嘛是？爹，我是啥爹不接，俺大哥用是有的，点点没上这。爹，俺没有呢。托俺妈爹不接，没拿些些吃么子的，俺哪吃着？我的给俺姐姐菜出来，咱们跟菜比赛。这是，咱那多少汤别说起个，你俺家个是个，真真吃。
5: 可对你拿，偷个猪猪猪的。大家听嘛的，我擦擦擦不着，也听嘛的。
6: 建国，等你拿老着，让阿妹能不能做些古点些？
5: 老的，点点老的。一年，我让你有创业项目，也当过了嘛。今年老当准备俺呢，让拿这些，能不能做个八点票的，用得给。

0: 다니 산티에 같이 가.
1: 나 제조년 봄부터 구대에.
0: 제조년 봄부터 구대에서. 네대는 전개 전국이 남은 구대에 매죠.
1: 네, 님은 솜즈 구비. 단도 주딘 주의국이 예 구업다가 남자는기.
0: 디니즈 갈세 시 제브레.
1: 가제.
0: 뭐랑 세종아 용무치면 봐 세시 제브레. 네대는 봄등원에 전주고 비충아.
1: 맞지. 쟤는 뭐랑 가르치가 용무래.
0: 가르치가 용무래세. 랑 냠슬링가 용무래. 규모 냠슬링가 용무래.
1: 오, 씨. 모리. 네 삼르든 제 큐는 고마죠. 라장아. 용마지. 네 도스 고데니 용마지. 나 신자총 조친제. 코츠 세가 주인.
2: 다그리. 서신 디게지. 퍼조 디게지. 총소니 총소지 신주 제소 키니 사장이 체가 저간 야우충자 예 키니가 보마 등기 제소 키니 지대다 사지디 민망부의 보마 린 뒤지기 도와
3: 집에
2: 어 이내가 로디 매자 총소 총소지 제 키라니를 보마 등기 제비
4: 사기 전부 든지 은인 보마 등기라
2: 그지
4: 아 생운의 뜸이야스 젠고 이 그거 야우지리 담지 샤우자
5: 그냥 깜짝 마시다
6: 몰라. 사실 범하네는 로섬주를 연구를
2: 해. 네, 로섬주지.
4: 로섬주라. 로섬주에는 야호시오.
6: 조심. 노스코다. 정말라. 띵가 중원의 시에는 전달 개신시리라 담산지시. 재단근이 하신 제 개시하오시기. 개시사수는 렌체쇼 용두길.
2: 용아, 쟤는 기니 개시시. 주도 사수는 알 렌체로.
6: 용아, 정말라 정말라. 야지 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봐 야스기.
2: 어, 야지.
4: 도제나 정밀라. 아스진고. 자는 학생부도 아. 그거 야우딘 제 탐지만 쳇지. 미소 고대야 얻다. 계속 사시티게 라비네. 너니 총존나 초다 쳐리.
6: 알랑감 좀 맞다. 용도게. 니 사시티 대비. 뵙시도. 계속은 이게 사시티 범하는 비노. 사시 첨부체 가르듬니 봐. 무시 정국에 권자 없으기대. 이는 은행 문 해봐. 문 옆 상어 정한가 단 사부리 남상우의 망고든지 최대 그립이야
4: 파제 소재 간당물 두시야
0: 见过了 자라망 디제 기위배
1: 어 见过게 가부치야 참기이
0: 나마 파마스에 디냐라지 다리 장친제 북디 샘바디 주국두부쇼시
1: 니 난가 유제 북디 제야 주는 섬기 다른 영유관 안에 나랭우 창마도 이제 계유다.
0: 창마도 봐 나이베. 보다 고마 습습지마다.
1: 신기해. 전설 갈래 가고 여지. 전국의 무디게 린제 수수초와 야르당로 전의 섬기. 탄더. 전인다 전바 니가 로리브지. 전국 직전의 가부총제 로영저 유추 애는 안 저는 민냠저 용기지 해 봐.
0: 로마 무디지 진스. 나는 잔인자 지기.
1: 혹시
0: 모터리스.
1: 对，我这对不对？张英的
0: 鸭子大，鸭子大只，呀，哼，也是顶眼影，哦呀呀，你怕人死，呀，阿哥有，哦呀呀，哦呀，啷个十四级了？
1: 打罗球，
0: 哦，我哪敢说话用枪？
1: 勇啊，哦呀，
0: 打罗球，十四级了，
1: 勇啊。

0: 야, 씨, 그렇지 송. 야, 알아 이제 동네 여러 배, 다 못 동네, 못 동시.
1: 알아 동바 가려래. 선놈 이네 동 누바.
0: 어, 용아 용아, 야, 마두다, 마두다 씨. 저 죽이시다.
1: 나 죽어면 돌아마서 부제 부남아 부남아.
0: 마두다.
1: 참마 친수. 수체제 깨지시하고매 학고금인도.
0: 되다. 자스도 다도 말해.
1: 나시메. 나시메 죽고 탕세이.
0: 알.
1: 담모리.
0: 아.
1: 방어질 잔리펀도 마시.
0: 다니. 자 알아 가서 동의내자. 자스네 멋스네자. 샤디링아 제가 용제 미디 거치기 대비너 아 하지 자 거치기 어려 야 디레 추동다
1: 리펀도 리펀도
0: 다지스 경고 마시다 디레 추동다 라탕

0: 근제 더 아. 드리 칼라디 닝냐 산사르 숭에.
1: 타마데 봉상무리 리제 로치 니에 유무주고 하송아.
0: 집에.
1: 가르쇼리 아 증조 수는 고기미 요 라지. 부디게 상만에 소수 나무님도 치. 아마야스타시 님과.
0: 제자. 지 동도다야 가로지.
1: 아니야 주녀 동도죠지.
0: 제자.
1: 이거 그래 뭐라고 내려.
0: 지 수리야. 수인아.
1: 나야 하도. 미그리 된샤.
0: 오지. 디 요시 야정마리 야정마리
1: 신아 차라. 한버스도. 오지.
0: 고르동
1: 야스타 슈수아.
0: 제자.
1: 오지 고르동 야 슈니 요르베 아 당샤보.
0: 빌라. 오지.
1: 되다. 부고만 전 나리 요샤원 아니야.
0: 오지.
1: 부디 부디. 진짜. 진짜 되다.
0: 응.
1: 뭐라나 주니어도 아웨.
0: 제자 제자. 오지 문에 주니어도 와.
1: 그냥 말하나 수지 신수.
0: 오지 야신이 말도 와.
1: 오지
0: 문에 야신이 말다 신수.
1: 그거 도 유샤니 임자미. 근데 아니 왜 그래 아. 뭐만 전화 유샤 수야 지래 아니.
0: 뭐거든 랑도 뭐 샤브시.
1: 이제 아무 뒤에 돈이 오메. 남소 대는 한 전화 니즈 침을 하봐. 용생아 종이.
0: 요요 내 좀 침을 하도록
1: 요. 용생아 침을 하도록 요.
0: 빌라.

0: 다디앙 가르쳐 왜 그래?
1: 가르쳐 왜 그래? 아마 배움수고 돈 좀 해봐. 나 아마 제주 아마 차지 그유.
2: 린리, 랑 가르쳐가 연봐.
0: 네 개다 가시미.
3: 노부, 노부, 계속 마시. 권수, 잼즈고 하시. 뜨다, 비계 지리 망구시라동아. 나니 지리서 가져.
4: 이네 나 지리.
3: 젠통도 하시시는 가져, 영두게. 뜨다. 뜨다디, 통도디 철로메 저거 지리도.
0: 린리, 비계 철로 1년 번 망구여리, 년린가 친구아.
3: 요, 뜨다, 통도디 철세동아.
1: 요, 장린리 가르치기유. 장한테 대수 과야 두게 아.
0: 랑 가르치기유.
1: 다 잡으시기여리.
3: 엄마, 지금 바로 문에 가게 유노 봄디 년야쳐
0: 린린, 랑한테 저 가르치기 유아
1: 장린린, 장린린 랑한테 저 접종도러 랑가란 단다르시아 인증 예술어질 가부채제 가르치가 아 미야가시채제 남아지는 가르치도
0: 이겨라 혀를 가르치유야 계속 장사 시작하면 누가 혀를 가르치유 나 장틀이 쟤야 말해 이미 혀를 아직 님은 말해 진짜 쟤야 이는 매주대 그런 쟤 통화하기 쉬고 이래 쟤야 혀를
1: 매주대 쟤야 뭐 둘러 내 쓰지 마지 이
0: 가르치 마지 이 혀를 너 쟤야 이게 혀를
5: 더만 혀를 이는 엄마 너무 맛있다 엄마
1: 나 더 내가 유 내가 벌써 찰나니까 저거 유 니가 죽인다
0: 혀를 교다
5: 엄마 너무 맛있다
1: 어 네 가르사 야자
0: 저만 혀를 내셔 초로쇼 요제마
5: 롱마스타마
0: 저방 처리 있나
5: 엄마 롱마샤
0: 뭐 저방 뒤 있는
5: 엄마

0: 줘 봐지.
1: 장이야, 버도아. 버도 뭐하지? 내가 뭐가 손대지 와 말해. 왜 자신의 주도 지금이?
2: 네 한국 심마도 네 해보는 말이.
1: 네 가서 그래. 수익이네 수부르스 기베. 쟤는 부디 계속 나랑 계속 살아. 나야 지금이.
2: 네 함 살아 봐. 네 나다 나 변 넣어셔. 부디 안 먹어. 요
1: 샹 요 샹. 나 지금 그야 쇼치. 딱 봐보 칼 기제 지금 그기. 다들 정말 가수인 봐.
2: 뭐와.
3: 기라니 승겸류의 워스리.
4: 아마 글쎄 뉴뉴등 아무나 님도 치매베.
3: 아마니 봉아 소토는 해봐. 참친주 소모토민도.
4: 아마 아마랑게 소접수 야수 야수.
3: 소겸녀들 링링이. 빔족이 너무 안조. 링링게 보기냐야 켈린스. 황리. 드리니 계지 세브시이. 장원의 전방을 가보유나. 네 공고 최고야 개민도. 이내 장게 뉴던이 야고 최고유. 뉴던의 선두면나. 즉마사. 네 람퓨나마 켈링그메.
2: 카리. 아무랑게 보기쟁아 다 성 예구이베. 아무랑 속배고 미란 장원의 지게 켈라. 아빠. 네 아무스다 라케민도. 나 보고 이쁨모.
3: 관이 두게. 황리. 你妈张铁英的陈香给不给钱啊？自己归个钱去。俺娘是铁牛幺二百。

0: 아자. 돈도터도 비주 던거 유베. 네가 배 사비 뉴 송아.
1: 쇠랑 관치 자샤.
0: 님 좀 두게.
1: 님 좀 두. 되다. 메도디에 님 좀 실례샤. 뉴던의 젠 봐. 직전의 지마. 제밍 부고레 젠그지.
0: 완전 제야 요즘 심제스트. 다스 내년 송가나 개가 친구.
1: 영아, 제나 칼라디 님도 키교 아.
0: 영아. 아자. 아자 링링 오늘 심 삼부스트. 가자다 둘름도.
1: 샤이 심 삼부스트. 녜데나. 기란이 진중 전에 딱다지. 부고 가부 유녜데 조 심 삼부 요리.
0: 제밍 부고 가부체. 심 삼부 요리. 아자. 녜 고츠스. 간다 제밍게 수 담고 전에 예쌤나 재미마도 매.
1: 二凤, 당한 주 재미, 니만 능신 야우대 대민도, 니 두스란 셰우, 카상은 주 능민양 좀제 클라스듀, 장태인게 죽신리니엔제, 람산 띵메리님도 친송아, 재민게 구지그 포머디님도 친제, 수수의 아마시다 야칭민도.
0: 니 코라니 지동 서브 유자리 양말베. 직전에 코란이를 보고 청소나 띵밀리게 롱딘데 된다 한 말이
1: 네 타가 섬기 제자 군이를 강교 보고치 총으로 전에 성부도가 장쉬다 별미지니에도 저와 같이 유네 보고치 이하를 투쇼다는 거 봐 용그제제 마제
0: 응응 아자랑 셰프 다그리 지마 아자랑을 보고 같이 유네 네 따로 제죠
1: 쟤는 언니 독스 땡키인다 지마 랑을 보고 계속은 네 냐로 제거 아
0: 영아
1: 야 여기서 돈도 제유
0: 나도 샌지바
1: 야
0: 아 망자스 망자스
1: 망자 쏟아 망자 쏟아
0: 어 다 제스 제스
1: 제스 돈도 쏟는다
0: 다 매매
1: 어 야
0: 나 단지 격자 세지 용비
1: 격자 쏘 아
2: 메리
1: 제미
2: 남자 차 가셔서 나 고가나 총소유
1: 등기 소소가 비밀 조진 경과 차가 리지 조응아 주 차땡 부재 거치기 텐도 창스다 보스 치경게 익지제지
2: 알레 보기야르 저한테 정말

0: Small Lengye, Gungkhamsa.
1: Gungkhamsa.
0: Lengye ne, Teng di, Zhuyang Sengkyu Nyamja ki, Lezen Sikwara, Gatsu Shukhi.
1: Teng di Sengkyu Gnangtu, Zoni.
0: Xi Jinping, Beijing ne, Xie Gye di, Dili Sabara, Bosir Gyegab di, Uri Minen, Jinzom Teng Chobge Bar, Shukwa Pepe, Gorta.
1: Xi Jinping, Dili Sabara, Pepcho Sine, Bosir Gyegab di, Uri Minen, Jinzom Teng Chobge Bar, Shukwa Pepe, Gorta.
0: Xi Jinping ki, Bosir Gyegab di, Uri Minen, Jinzom Teng Chobge Bar, Tunzang Tengbe, Chondyo To, Songje Keje Naowe, Goro.
1: Gyeonggyu-geun-ningdo-geunjin-chene-gyeotagul-byeotto-byeotto-chi-chi-be-mo-ri-seung-gyu-na.
0: 加格拉基斯伦母的电视打了给个给主席习近平其在中年人其中能住的时候呢迪里斯萨巴拉保持了给个给物质民间建筑听着别把他学把他配合谁习近平的领导层的配合的车速中共中央七岁聚集军联委员中央兄弟听给主任蔡其他中共中央七岁聚集委员亲自比部长王艺索岳士
1: 与提给提次,这次中年人的人工,给各国主席近平,其中能住兄弟,迪丽萨巴尔批教信心,加上以色列目的电视单,保持给各国物质民间建筑厅交给巴尔学不及。习近平,迪丽萨巴尔,帕拉姆卡马丁是批教成功,加上师兄给托人表这个,装饰亏不,批不学不及。 蔡其堂、王艺索、批准民呢，那么就记了修呢，批教什么人？家家土家对中国雄奏，徐飞、洪雅、南唐土批所加入人。
0: 习近平批准修呢，孙中康都批阅南帕图，三年提给七对中国塔，中国马教起来的推米，中国塔加个结构里边，给他悠悠钱呢。习近平称制批吧，装什么亏不？各是学不着。那么林杰，你个人呢？加个人去介绍，你的设备，给这整座的那是，实际的给推出今个月蔡中年年去其中。 계급기주치시진핑디가라보즈리계급기우지미네전좀팅접계비튼삼탕부촌도로슈바타체지 박자 后来，合作的推门开边，他几度送的，怎么了？店里人心他承认退学。店里这边当边没了女婿人，不是的几个比陆局人心去，看到几个忙都当的，却看上几天他，平时忙完，娘们来去，始终总的，不是的几娘们来去么？表达空白当晚，团长三八的来不要接送不是？习近平去，听个，怎么领了？罗曼琼娘们被军队去么？准备隐形，后来却从俺的心都不就全部预备。 怎么领？你们监督搞得不拆洗？巧江北人落他，再往七十几，多不团形。充满人落他，阶级追随了多少元提拔他？现在他偏见、定价、倔强界、轻容度中心学。第二点，保持了阶级比陆军一样特别巧呢，退入级当局不切的阶级追随起，这座前呢，长田陆军去卡角所偏见当托。若完美日记来往，集团所把对局了，让咱帮着切个不对，即。 能三对七根他，偏见东根去东局不切过。让天王家的登山前呢，每顿人员娘们来接受接受当托，女婿三百过一趟，娘们来娘们来接受了干嘛当的？团年的娘们来三百钱呢，子孙土来不切过。保持的几个卡，怎么能给每顿人员娘们来赞助能？娘们就接受了各处学过。中国保持的几个给每顿人员去三大的所来间去出国团呢，却看到娘们土，特别西北他这不规矩切的，团年过节他。 코즈 코제키 냠레 딩습 체드유 니네 시디 딩니 송겐키 동교바 치고 휴모타 축두 냠레 규두지에기 덴자 다완즈규 타종 체네 젬드기 삼모타 자카데도 진교로 오고 체디 계급 시행기 당원의 전뇌타 계급 시행기 능실의 태주 체주로 오고 체토 링지 체외 내된 타주 집에 낭념수 후다 체디 잘라 냠주 투지 보즈르기 레기 뷰그 중그 보즈르기 콘도 계급 당념투 우샤르 조국이 서구의 시대 행자 용조로 뉘버된되유 솜니 시리 편준 롭존 체겐키 동교바 체구 조원미지 용기 튜모링단 터베단니 시리 편준 비리 체니 시대 냠레 체구 보즈르 계급기 리룬 베레 랭데 야부 니르니 계용 신진 키 냠뇨 냠주 체카라 계급 탄 계급 와르키 저와 섭진 데모 용조로 전유 두구 리네 파 유고로 롭수 냠레 팅섭 체니 슈뉴 와르 베레 체주 치루 당디 미만 펜준 균도 종원 타 자신 저와 용조로 군데 동구 시네 고레 주경 퇴국상도 동겐 키 동교바 체구 계지 지외 망주 젠기 폐조단 뒤니 창대 루든키 콜레 주교마나 뒤티 냠제 계조기 왕자라 송정 체크 점민 송대 전조기 대화 체비 총만 송대 직실의 갑요로 체디 정송 진웅키 체답 유제를 오고 체크 차게타 초딩소 콜레 주교 체답기 체조 체내 콜레 호조 기급기 계제 쉬왕 체로 동교 시송시 시진핑기 민루니슈 차자르 롱소규 튠제 냠내니 응아지 바로 숨토 버즈르 차자 피게 동외 제미 기도슈힌 Suile mewe tatan zimba ta, tunba yongre ta, miriun sorjo che di, penzun toguru ta, zinjo che ne, zhonin gyun ni penzun samshi che ba ta, gewa sen kandup che kara, bozere nyamle tenzhu kyang yu toba gelen che yu. Zhongge, sanlong bozere gi zhuji giegab gi gen kurgyu yin xing, bozere giegab gi uji mine jenzum ting chukuba ya gu nyer yu yin. Zhongge, cho ka ta tunji jikri che ne, maung sardu che di, zogdien lo ju bozere nyamle gi go ya bu zam ne, tūmō tō wēzir tēnbē dūnzhō dūndō yuè jē sōm shī. Cāi qī tā wāng yī sō jēn zōm lā shū yu shī.
1: Fū jīn gī mīng xī sū kū nī, zhōng yāng sū kū yu kī chūp jī kē jīn shī yī. Chīk tōng gū kī sūm jī sūp jī lū dō jū bā, zhōng yāng kī zū shū mā kā sō sō rā. Gā nān tā, mīng xī nē, yū dū chō sū dū dī, lē wā nī zhī ngā tōng kī gāng gū chāo sō rī. 我将日为港剧落到去米线听给福建三十七末三十七宁都给森给他中处天津家内退入三百巧用拆解用为列参三百宗新业务人他将福建三名宁化总给母亲给给客人别举止这些地区的人士这名别退入了他罗里用这业务人罗古出汉怎么狂徒宁化忙凑给
2: 숙부터부동타주리터부칠디네 게급교발 포메 계신게 이와미 집에 이주 티타리 통면 섬두 세부로 통토 부진 신친 롱연 총기라 창딩 종 사지 링내 쪽지바 중민키 天个 신기 망부시 제지 티르디네 마마타 사지나 쇼유 콘츠 공전당의 제수장나 뒤름 유바 세부로 신게유 총대나 미국 취직 잠 유비 난 민슈기 유바 마마나 쇼겐 니동 뒤게 하잠 유지 소브지 你为了现呢, 杨玉给, 给客人呢, 吉林准备, 福建龙岩塔, 三名所属, 杀鸡能虚, 洛康前不塔, 杀鸡登局乐视前的, 杀鸡人为塔, 杀鸡电视卡, 习几度真呢, 杀鸡习中, 冷体在这相别, 苏亏给宁都塔, 杨玉宁都提你, 退入三八, 别不登局前别, 都数数可以入职。 福建行情, 三名重击, 宁化总, 杀鸡陈思康给, 大光瓦, 陈宁月给体育三百巡视席给我呢俺村完全别三级通面森丁军政前的俺村的王位体育给坚持差不多过于严习送不着常天总理听啊让给老教育社区学区测气味总给拆席给感觉宁都给常丁娃尊主监给多了一文笔先来得表了嘎姐来了学位而学归位 家住廿四六九场前年，家庭一日，日午我将拿水果园，我擦掉雨。 타자 정용기 서주 송진 톱제 갸자 고추 고숨차 게니 심비 게용기 찬용 출례 갸자 니슐 하잠 토유 창딩기 냠뇽티니 냠지 계속이 긴캄라스 비식 담버지 튀럽사바 부진신진기 강규닝도 러브치디니 뷰탄 광비용외 괴뉴르 교체유 나래 天地切别, 我将 selecure. 福建规矩, 차略尺寸, 怎不灵了 kim? 天眼撒鸡规宁不敌你, 批业周围, 托萨萨巴尔求行于, 天给前, 福建敌你, 陆队切镜塔, 女居撒别吞不通过, 清理人别, 天类出队了求呢, 温吞苏准理理理, 出队绝不准行于, 天哪, 出队龙落体, 제수니군에 원퇴를 저외 청규 중심 개난기 장딘 십수 콜시비 추제 경배 형체 치슈 정화 니시저추 주요초유 장딘 십수 체배 구슈 로세타 송류 로세 칠동 치제 콜시비 안탕부 신신 대외 교제타 로세 롱인에 송류 구취기 리랑 창외 퇴례 코치 춥신유 福建기 정진检타 중주间, 염두间界也, 停车间也, 推来了电呢, 杨俊冷不撒别托, 不与他狂别着为, 推着个七连叠评语, 福建行情, 批究连刚, 积极拆柜吧, 刘玉称起, 安翠, 撒金宁都了电呢, 森别他, 中住了电呢, 吞音解决, 云穷切地, 健康给列车体, 批给东为归内了교체呢, 中住批给东为, 忙都点头当地, 撒金亏宁不与他狂别拥有, 规地当头, 迷茫忙错于通南谈及呢, 点将从南界推动动于银行送不及。
0: 계급폐교행강 계급체진대내기 정치사주령원바라 진다기에바라 원두민지의 주지침부유협에 장계변조로 공백기 남계의 균류체로체입시 진다기에바라 서구역학의 존의 남창 조준유부총화타 창용래구조체 더와둔부래파로입시 수준기 멍시 조준 대부총화탄 체부지 뉴욕 사바타 총기를 서주로 소 개봉 조준 유부 총회 멍시 조준기 초제 윤류 리수 침범 마세 마주 초제 양약도 침입시 진짜 개발아 개용기 진유 멍시 직제 남창기 외터 무차 뒤총물에 개지 개주 바로 유바타 미덥 증류 타 미수 추미소 원전 개봉 라마즈 동체 뒤총물에 개지 개단 주미 직차 초 바르싱 튀긴 뉴슈 삼아 균류 개지를 침배 벤조로 덴토 파는 조교로 균류 침시 진짜 개발아 전민제주 총법 뒤총물에 개지 니차 초 바르와티 더원이 뒤마라 파는 총유시 로드 총소 타 김주 로제 소 진보 리키 총법 뒤 총배 파르제 전용 개제주 연세 시 서돈 타 짐주 십주 제주 뒤냠도 리주 총화 타 뒤 총배 전용 파르제 개제 나 연세 유 총관 증중 키 총 리니 총배 원년의 총례 폐유의 된차 개주 차 숨차 숨세바티 다와 공물의 개제 직사 뒤 파르 시 계급 폐교 행강 계급 체진 되네 키 심주바 쉬엔바 신유 광키 서신대회 세주대교로 타 시윤체회 총자 대신 차창회 퇴내 과제 타 과제 과제 제기 내지 대니 중국 변조라 니가 고바 타 대도 폐견 조업에 멍시 대부 시도 주르신 유해제 솜시
2: 사고회 총투부네 시도 체벌식나 니월르나 중국 보세 계급신라 태가 마자동수 치러 침배 유티계 변조 단치조 공비 용교 편제 침부퇴 유지
1: 年冬革命女性的流浪就怕中国博士给客闲了天干马子东西找了同居给给女士新月不及第六季的他们那段别怕中国博士给客闲了所准他二准陆续说客供天马子东西找了同居十至三新月不及年为龙安了中国一起他很多女性要说博士给客了从端他确定七天了再说客供他着月别七来开吧吃松了了将他这月不及
0: 지제중인님,지루이도니서주류십슈총두라,지만고르초구여징,급대십슈총두토,만조탄지와텀섭유배천재총재탄,냠랜치다사바카직점전체휴,중주주슈응아로배,뜻대외뉴유사배랑고르짐대탄,도수응원체고르쾌나,제도는낭슈바더뷰,초나림네,장제지가랑옴초배,류제십슈점구유소, 점대네 초외파라 십슈총두토기천재사바,중민년잠기냠랜사바라,교신유시, 총두고르겐펑진키, 늘류총두토,과균원체타, 정진천재기낭두망부선류체도배, 냠랜기총난투모마인바시도라, 닐람로제낭천재사르베테 중재체부토바야, 용조르 섬무충시에 솜시, 其实中年人,协许从队托领地听主席捏了他,我这出门他文具的冲突听主席错行,开了他离过你是不是也冲着三十元不用安松,用着切不麻烦。他从大个切这个切过局长忙不退几度别不是,落得了冲着三十元这么段切不提,协许从队了修改出不宁不一样,落得了脱个又不是。 中国的家队应接冲端选择,你的事宜,他定制呢,我协许冲端了修订习不赢,你论案最突然落座他,来日采取所以切不能这位月别,给了你许以推明说吧,这组节约解送不是。中国的家队,奥斯出了也选择抗起冲端选择,带得明起,中国的城镇边就是批给清不穷多了,协许主单间就决定是切多别,你的层面,给了一起来无家界端就了,端间抗力家的月解送不是。
2: 明儿，让这个城镇边疆批给女不穷呢，连日三不谈，连年三不忙不对天，天天人不退票了，过几天不谈吃鸡，连续给丁秀三不样批一不着。毕竟给村民讲大清桑，选给看见，唯二直接说了点呢，我不是给他，爹们往我说给贴，村民讲大执行一不着。苏杰人类村民规矩了在吧？周莹莹看，村民出去，没打能行叠加，可不明白，俺个人不过个月节送不着。 周莹莹呢，苏杰人类村民规矩了，咱不是硬性。退休城市村头他确切不偏，他同苏杰人类给你们这支教他规矩，打工给艰苦个月不着。他这两个提前间，每张年前头里边，你退休改改别来日三边拿就月不着。三个月，真的七个，写到全部是呢。来日三不年，退休给生前来穷是硬边，你们都落不中他。 村镇女娃儿同情不起个月，周莹莹有些操办儿，没送就还约不他，场面起来这个没不着。苏杰人类村民规矩了，咱吧，张英为一，云琼给菜所在田野起来讲不赢，俺给个偏给单位田野，那咱全国还讲搞不月季送不着。 苏杰人类村民呢，规矩了，咱不一般噻。人家给苏杰人类村呢，叫牛人就托不谈对呢。村民几个套呢，连日三不谈，连日三不，你说他听个月不着？春节规矩前边，所来村民马拉规矩不呢？村民重大追赶去，米特人类重大别怕他。天呢，村民外属规矩前边，给中南边米特人类马拉给规矩别怕去，先点吧，去干哈等个没不着？
0: 在这一类那么三八团，那么三八与那么三八节几层钱用呢？在这看给在这批我的前辈，可在他们前些是隐形。借用在这批三八松皮得罪中间的演变长沙衣，在这提从所有娃困难呢，英雄那边娘们娘娃的更多的么团，在这人包了团，中间的给孙秀其他的批我的前面贴，三个月不得念头，我这从过了就是一度。如果我忙学演变，我这从过了图，对个的坑能隔住。 国家肯把它，刚当中兄土确实参见的用为如果我去，将为牛肯把它加薪一百它，前面退休连那样，提给米厂团结来给有谁？伊那样听闻从国都用肯，没军队忙都周围退休了，对外三公司那边，越防所有的那了，来无储存起刚安持续产业。长沙越防所有的那给冲着当当部经验了，原价利息。
3: 这对闽南人最重要的用个民族别，团结了，他同查到黑山忙不难的呀，并不太怎么太忙中些松不些。越防团长为水军去西中村的忙不，那段康熙全面贴三十七个月把他，长沙以我这从过的去出战了铁道车罢了。如果我为，出去几言，许多民族也把他，陆队从团他把他团呢，水军去从来年当起，在就把他拉过了土，许多在就被归过啥吧，光头就没不是。
0: 湖南新建冲端厅在就归别处处长陈金奇，他在就把村中南滩两年了，我军队几个月别，从所困难仓位等个面积送不是。刚才说我了，归我三八团，村中用度七八年，我做归行。因为刘南英雄南北与南们对八团，那么给在就来南们几身七八年，中南滩两年间给协助批给单位派的南团忙不行，湖南去在就派我的前辈，谁就已经忙不了南通就一不是。 四九七段他与他们三对钱呢，越方给他们三不相约情。中国随即从对他，过年冲兄对不配，老年人对个人看穷着个男人钱呢，日中凶他，与他们各州对个人说，英雄南北别的一套呢，准备一万钞有谁？对个人看穷着个什么些去，点么钱不多，他在我说给贵国人买些，我最三百贵国人光头不多钱送不谁？ 原家里期对格尔康穷者数电木马电空在这把了自动铁机硅谷有四百团电木马电空给格尔马九团你学能控制了特动创作高楼为硅谷洋有四百对格尔康给八十几个人工给在这得皮年阿帕了吃都被越界损失天文托大嘴起得提大铁控制了是不是卡着电路期间是越境我在中国的图年久年前协助查阅长沙载具设备新旧看预报团第二新建团创建了曲界人不松的四兄弟年度专业东周团追云之学查大日用所日期这句城西马拉基督队员城西清末的电别载具配置机他就年开来了雷美团马子都有给协助主播团载具开来设备你一下第二扩展用机地球的土地是真经期四兄弟责任的聚会他这段也不切的梦想也不定他苦留生不断的开来充满监督就是他三陪伴他七陪伴用了七个月结束不是其中一段三个落落来南沙巴的店里月方给中部国路吃阿东他拍了月从所在就那两年在就拍了长沙以水军给从来偏就的七八怎么塞陪伴拍了东他所在宁为吹绿江偏就的用了七月经所以您不提您点被长沙以强安宁把的举了他农村切这题他最就在整个青年所举出切吧平面及稍微拍动题即你是怎么行的可能帮端切别可能是被卡多从刚切学所举了切学举不起起广东佛山的千安地个的用文音还将记不穷写送不是听个长沙以与体人给在就查的时候给他们就来接受切别能你就他给从不过同居来给我他在就与他们说提大家长沙以尊重说的求人呢在就与孙秀说看就陪我的七七十
2: 三国别人群听共部呢写到情况行呢让给起第一个听于家属切别感觉特具拉大切吧从这我写特别特别有劲第一个听于其中送给国家国别在你特别有他提出农民第二个你给你是怎样的预备第二个听共烧焦切菜怕年轻不求问他西都他无所第二个人就是烧焦切菜怎么能给安堂部立于接着中年人记录年度革命女色主乐没去对于他不对于早年出罪的年纪头其实不够错不及这次中年人给人工出罪中年的参数刘家霞出罪呢出狗在嘎着这蜜家班出去嘛切多送给你去牌切了到他撒过去军队去给你们没去出兵欧元联干起去狗狗这些送他的年纪头其实不人龙阳霞他刘家霞出自娘这一坨归东前的米特出落扎出前年沙布头塔青铜霞出自出给其实娘这一坨屁年出自亏土且当碰锁贴在牛肚当地出自个兄弟母体拉出去给你们这给其米差给不是给各位娘们来们随提可能是一部的书金体别充满娘们来地开经系统去了一部他中国团体的女秀开经定语中国母体不是给各国娘们的期末了你是前的可怜批给着性别给各国推梦开办了送用他怎么能给洗的他狂批了规定东西立即必须一切约及送不进然而你和罗老清中国他向了一些啊新旧的那个主人对不起也不是给各国娘们的那么随拿中国女为开心对不他对不起明儿给其麻辣了有个贴心诀别主席习近平给可来绝用全国端不提电切得不应别批给着性别给客给依然是个月级送不人不是圣保罗老亲切不是边角日别给给钱啊马给四百六十一主席习近平给端南委不是给客给娘们钱不希望比赛托别狂别主角规定东西他可来全国巧席极端竞争应别按错了明年肉政权为阶级推崩了卡点就有了苦个这些月季送不着而这么难听给各个冲击说吧不是也而这么给各个安利妈妈保持娘们来学着我语提思维他可怜娘们的规定提不着阶级之需给足的年卡提了就是习近平给对那位可怜绝用全国提娘们你给了西刚前行按照批给着性别给各你给起给其马拉去批给着国语及送不及老阿弗里克博士多么西别则团团做操吧虽对天博士南团起起来给吧布勒迪里布迪西中国母体体博士娘们来去 你这个女不丁就是我月中国人听个可能是一部边疆地区开心是一部他中国批给一路月他努不巧给客户早晚的这个名中国七街头民事的边牛没了民事的边位冷不透早晚的月米事中国他阿富汗亚美拉林头的爹呢中国阿富汗给客户能够去边疆市区了提取早晚的这个名片你中国那这边这月客户给亚美拉没不全部月结送不是 给个忙陪米差给中国你懂给米女士的老婆是主席给个给给苦给银别中国你这他规定我婆是娘们蓝水不在托别批给这个他可能是被批给这些别给个推目空被用掉了心秀他归秀经验引起送不人我的随身经给忙编教他给个新增楼林给托人心秀吧亚历山大一个男老婆中国你婆是给个给 你去看作为车型一部他可能是被批改了这种车型一边中国开店就被娘们用开钱娘们去扩大几个月听我一套呢让这车不行了中国不是给科技主席科技给科技监控人出门这三不套一边中国哪里呀主席科技给科技监控局一边依然是个银行送不人而这娘们这车被给科技车前边出门一些给起来看吧
3: 哈尼阿古奇勒牛津七位明年给其推播了命的保险娘们来给做那天不采托为批给巧子九十元贴点中国中学跨越给各位监控局的嘎子人谈点保险给他们拿苏军里这个给更前面谈女局给他们签约宽松了没事呢再就给穿着签不点约宽来规矩给做给定秀签不点约中国这一批人拿母腿女不开心定个这一集送不人咱不也变成日不开吧
2: 奥斯汀、穆安克、保险业内蓝水里蹲开电表，充满卡点给来电信息。这些习近平给单位保险业内全部表示托别批给东西他。保险给各企业业内规矩了规定东西单元员，保险给各三对批给这个了，规定特别严谨。给各开个鸟总体，严送托票，满岁电子十度这个满岁，几率特别给各推门批给这边轮表托，两度规矩，车端托票这一期送不人。 也门是兄弟，再就近人绝不行了。胡塞查杰给天宁，免得错个给人家他。也门是兄妹给他们电视做，做不不浪不满些。错个特区，假设毗邻邻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 yemen nukyu ki chonjam tu yuebe. Sodi erol ki, gya gyo chibye bongdi durub chine imtang, temi yu ni, zhe yu bongdi, ta yi zi xingqing ta, choma ta nyewe. Hadi da xingqing ne, chibye che gyu ti yin si juebzi. Yeren chi zhe biyo jintza wa, ba jia e, che jukji ni, huar mu zi choga, ngar xin, yeren ki zun zin chi xing yu. Sogu ti tu bop za chao du qin bu ti ni, eri suib xing yinbe, eri ti ti gen kur gui la. Zeng ni yong ki nu gu, rin gong par wei tia liyang, gen kur gui ni ri ji juebzi. Ba jia e ti nin ta du, yeren ta, yi ra, ti xin, de si, cu gu gu ki, ge gu jie ki, che jubzi ni. Aman tu, sogu ki cong zi cho ni, yeren ta, aman ki huar mu zi choga to, ju xu din jia yong gu gor ki, chui mu che zhe la, chui du che gu ri ji juebzi. Eri, mi xin gin lop qin ki, che jubzi ni, yong zha che bie tong me, dak che cheng xe le ngun bar. Jin da gu bar, eri, zhe ju bie, yi dun dun chang ki, tong me rin tang, xip zhi xip dun ca ge yin bu ti, jin da ge bie, ta me rin tang, ngab zhu ngaji ca dun le, mao yu bzi. Tidang qeb ji, zhe ju bie, ma wong lo ji gi, ngui lo jim te shor zhe ti, jin da ge bie, gya zhe, xi ca le wo ne, gya zhe, xi ca chu par, to zhu zhu gu, ngun ba che yu bzi. Da jie na, bong nung ki rin gong pao ta, cong dun tu bop za cha du qin bie wang ki, ngun ba che na, zhe ju ba, ma wong bian jo te, nu shu qin bo che su yu ji dun yu bzi.
0: Ting di, zhung yang san yu nyam zha, nian zhun xu ca.
2: Tie wei mang wei san gyu kian du na, zhung yang nian chi li gong ki san gyu gui ju chao wei to ne, si na yu bzi. Ting ge, san gong jie yong.
0: San gong jie yong.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자람 드디 섭다 제조아.
1: 어, 저 여도이다.
2: 아구, 개 제마 좀 와.
3: 개 제마 좀. 천주 낭다메 봐.
4: 나다 진주 낭다미도. 이내 루추초.
3: 응? 루키, 난 고개 뭐 좀 가르쳐 그래.
2: 들로, 난 개 제마 좀 와. 아구, 콘소 천지 제면 좀.
4: 我何止不了，啷个一路想这么说啊？工会不包了，你可不认？到底可真呢？我认识嘛嗦。
1: 你们怎么谈个对象？看作你那了催单要人。
4: 我这将军可做那退着人的，你可真是累不呢？前头我也带你退没着，我有的都是催催要件的，催不急。催吧，其他农民呢？
1: 我最多是出去前期，
4: 哦，
3: 到我那按住。